알제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온 소식,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우리나라 대표부들을 축하 방문한 소식, 그리고 북촌군인민위원회에서 국가 상징을 통한 애국주의 교양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애국적 증산운동의 불길 높이 가을철경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립군환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소개한 글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하고 남포시에서 산림흉이충 피해 막이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있는 소식과 원산철도 차량공장에서 차유기 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소식, 그리고 부룡군 고려약 공장에서 효능 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소식과 삼촌 과수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품들여 가꾼 과일을 제때에 수확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새로 개건된 청진농업대학 준공식이 진행된 소식과 전국 인공지능 부문 과기술 발표회 및 연구 토론회가 진행된 소식, 전국 도서관 부문 비품 도안 착상 발표회가 진행된 소식과 사회문화 기사들을 싣고 국제 소식들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시려 마음썼으며 현지 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격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좌우군 고산 과수종합 농장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2016년 9월 과일 대풍이든 농장에 찾아오신 격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가지가 휘도록 주렁진 사과알들을 보시며 사과알들이 땅이 꼬지게 정말 끔찍이도 많이 달렸다고, 꼭 빨간 물감을 들인 것 같다고, 철용 아래가 온통 붉게 보인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온한해 과일 생산에 바쳐온 농장원들의 수고를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10년 전 영광의 그날을 다시금 되새기며 최태웅 특파기자와 만난 고산 과수종합농장 부경리 김종민 과장 미순남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날 격려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농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순간 두절로 비받들고 처음 보는 과일 대풍을 일으켰다고, 이 농장은 당 정책을 어떻게 결사관찰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전형단이 모범단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농장이 과학가스의 기치를 엎드리고 나가는 데서 전국에 앞장에서며 가수와 축산의 고령 순환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현대적인 과일 가공 공장을 일도 세우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장을 세계적인 과일 생산 기지로 사회주의 무용론으로 전변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2: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신 현지도 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우리 농장에서는 과일나무 비배가리를 알심 있게 해서 해마다 농장 앞에 맡겨진 인민적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농장에서는 복숭아, 추리, 살구를 비롯한 올과일을 많이 생산해서 운산시를 비롯한 도안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과 인민들에게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과를 많이 생산해서 첫 수확을 벌써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과일들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이 행복 넘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격려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가를 가슴 깊이 절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안의 종업원들은 누구나가 과일 농사를 더 잘해서 우리 농장의 깃들이 있는 격려하는 총비서동지 인민 사랑을 대로리어 빛내어갈 열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7일과 9일 해당 나라 조지에 우리나라 대표부들을 축하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스령 김일성 동지의 처상화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처상화, 위대한 스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에 메이코 인민사비당 조안위원회 총비서와 국제비서, 그리고 세계평화기금회, 국제우호연락회, 베이징 저하 국제문화교류중심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단위 인사들, 항일혁명투쟁 연고자 가족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공화국 창건 기념일에 즈음하여 영국 신공산당 총비서도 우리 대표부를 축하 방문했습니다. 한편, 공화국 창건 78돌새에 즈음하여 중국의 여러 단체, 기관의 인사들이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0: 모든 것을 인민의 복리를 위하며 철저히 복종지향시켜 나가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황해북도에서 은파군의 수백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했습니다. 도에서는 새로 1도서는 초무연탄 화력발전소 종업원들과 철거 세대 주민들의 살림집을 재단 기간 내에 일도 세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심화시켰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살아나는 최적화된 설계안 작성과 건설 역량 편성,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고 시공 단위들에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건설자들은 앞선 시공 방법의 도입과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힘을 넣으며 여러 동의 다층 살림집과 다가소, 유치원 건설을 입체적으로 내밀어서 전반적인 공사 과제를 성과적으로 끝냈습니다. 이와 함께 방대한 토량 처리와 주변 정리 작업을 타구쳐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공사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마감 건재 등을 제때 생산 보장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살림집 건설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섰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도 독특한 형식으로 설계된 주택구가 일도섬으로서 이곳 주민들은 모든 생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살림집에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 속에 돈한푼 들이지 않고

0: 새 집을 바다하는 발전소 종업원들과 주민들은 새 전망목 표 수행을 위한 창조 대존의 애국의 성실한 땀방울을 바치며 살림집과 마을을 알뜰하게 관리해서 당의 운덕을 길이 존해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마을이 들쑥하게 춘판을 펼친 주민들과 아이들의 희열과 낭만이 넘친 모습은 새 집들이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황해북도안의 일꾼들이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 평양시안의 보통 교육 단위들에서 학생들을 건장한 체력을 지닌 미래의 여권, 저국의 용의를 빛낼 유능한 체육선수 후비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목적 취향성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성과 해당 단위들에서는 학교 체육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의 연령, 심리적 및 체질적 특성에 맞는 실리 있고 우월한 교수 훈련 방법들을 창조 도입하는 데 주되는 힘을 넣고 있습니다. 체육이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 찾아내고 그들에 대한 훈련 지도에 품을 들이고 있는 서성구역 와산 소학교의 교원들은 축구, 태권도 기초 기술 동작들을 숙련 공고화시켜 주는 데 필요한 보조 훈련 기재들을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성구역 장경소학교에서는 수영 편집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법을 터득하는 데서 나서는 운동 요령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킨 데 기초해서 효과적인 훈련 방법들을 교수 실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유연성 능력을 제고하고 회전, 뛰기 등 예술 제조 기초 기술 동작들을 원만히 습득시키고 있는 평양 제1사범대학 부속 평촌구역 미래소학교의 교수 훈련 경험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사동소학교, 평촌구역 새마을소학교의 탁구 교원들은 각이한 위치에서의 치기 동작 수행, 다양한 회전공에 따르는 체의 각도 및힘 조절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 주면서 학생들의 훈련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평양 제4소학교, 만경대구역 건국고급중학교, 칠골소학교, 팔골소학교, 대동강구역 문수소학교, 사동구역 송화고급중학교 등에서도 축구, 태권도, 륙상, 수영을 비롯한 종목별 교수 훈련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다음, 집단안전조약기구의 군사훈련 루베주 2026이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됐습니다. 훈련에는 1,500명의 군인과 115대의 무인기를 포함한 302여 개의 군사 및 특수기술 기재가 동원됐습니다. 훈련 과정에 군인들은 집단안전조약기구 성원국 영토에 침입한 비법적인 무장조직을 소멸하는 전투행동 방법을 연마하게 된다고 합니다.
1: 다음, 온화한 나라 대학의 학자들이 침입성이 강한 악성 종양이 지방 분자를 증식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들은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면 손상된 조직들이 에너지 원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자들은 에너지가 산생되는 사립체 속의 지방산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물질인 카르니틴 분자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시약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사선 지시약은 생체에서의 카르니틴 리용 과정을 처음으로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 교수는 새로운 지시약의 도움으로 우리는 세포들이 정상 상태와 병든 상태에서 각이한 종류의 연료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지시약을 이용하여 침입성이 강한 일부 종양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과 함께 지방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악성 세포의 물질 대사 통로를 목표로 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시약은 또한 체육 선수들에 대한 에너지 대사를 연구하고 첨가제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성곤, 오정숙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철저한 행동 실천으로 받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 힘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0: 기준 새로운 기록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오늘의 시대는 기억나는 정비수 동지의 거룩한 선함과 더불어 빛을 뿌리는 영광의 시대입니다.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시기에 진행된 당중앙연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전년적 국가 부흥의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에서 빛나는 결실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인 실행 의지가 다시금 과시됐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적인 실행 의지에는 격려하는 정비수 동지의 혁명관, 인생관, 미래관이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놓고 우리는 주춤할 권리도 없고 외면할 권리도 없으며 그 무슨 조건이 지어지기를 기다릴 권리도 없다. 사랑하는 인민과 후대들을 위하여 당대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아야 하며 설사 온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무조건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격려하는 정비수 동지의 투철한 각오가 우리 당의 실행 의지에 관통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 우리 인민, 우리 후대들을 더 높이 떠받드시려는 격려하는 정비수 동지의 강렬한 열망은 그 누구도 감히 옴두를 내지 못할 방대하고도 거폭적인 대업들을 결행하게 한 근본 원천입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배인 전태식 동지는 당제 구차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가하여 경의하는 정비수 동지의 강령적인 연설을 받아안던 때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정비수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우리는 숭고한 리상을 향하여 또다시 투쟁에 걸게 하였다고 이룩한 결실들은 소중한 것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가와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이 누려야 할 복리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 당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서라도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서라도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를 반드시 당겨올 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조남과 더불어 빛나는 내 나라는 제일 강대해야 하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세계에서 으뜸이어야 하며 우리 이민은 세상에서 제일 존엄 높고 행복한 이민으로 되어야 한다는 숭고한 애국 애민의 리상과 포부를 지니시고 위대한 기적의 새 역사를 수놓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면불어의 로고가 되새겨와 가슴 조져옴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0: 지금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진도상에서 한 구간으로 되는 앞으로의 5년을 보다 훌륭하고 보람있는 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더욱 몰라보게 장성 발전될 우리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줄기차게 일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던 경애하는 정비수 동지의 열정이 넘치신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더욱 몰라보게 장성 발전될 우리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이는 조국과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위대한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정비수 동지께서만이 지니실 수 있는 원대한 리상이고 강렬한 열망입니다. 이 땅 위에 인민의 천하제일 낙원을 기어이 일도세우실 의지로 경의하는 그이께서는 오늘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한 건축물을 내놓았다고 해도 내일에는 반드시 이를 능가하는 보다 새롭고 선진적인 창조물이 태어나야 한다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여명위원회 위원장 한혜순 동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줍니다.
2: 나날이 늘어나는 희한한 창조물들과 함께 난관이 겹사여도 변함없이 더욱 뜨겁게 실시되는 인민적 시책들과 더불어 격려하는 청비수 동지의 사랑은 생명수처럼 흘러들고 있습니다. 농업 근로자들이 세계적 숭망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실 별같은 일념을 안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 훌륭한 농촌 살림집들을 곳곳에 일도 세워주고 계십니다. 나라가 어려운 속에서도 매일 탕에서 보내준 젖제품을 먹으며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식들에게 산뜻한 새 교복과 책가방, 학용품도 부럼없이 안겨주는 어머니 당의 온종을 새기며 온 나라 부모들이 눈시울을

0: 가지고 있습니다. 당을 따라 온전한 변함없이 한 길만은 꿋꿋이 걸어가는 인민에게 이 세상 제일 좋은 것은 다 안겨주고 싶으시오. 그처럼 심혈을 기울이시는 자애로운 오보이 그러고에 온 나라 인민은 격정을 토치고 있습니다.
1: 지금도 어디서나 부단히 새 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현실을 대할 때면 인민을 위한 대건설 전구들을 찾으실 때마다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을 보다 선진적인 곳, 보다 혁신적인 곳, 보다 독창적인 곳으로 되게 하시려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경례하는 정비세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이 숨엄이 오리옵니다. 자강도의 온화한 살림집 건설장을 찾으시어서는 사상이 일색화되어야지 건축물이 일색화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해당 지대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얼굴이 살아나게 하면서 반복감이 없게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 참석하시어서는 우리 농촌, 우리 축산의 발전 방향을 구워줄 새 출발점, 혁신적인 기준을 개척하기 위하여 시작한 삼광축산농장 건설의 목적과 그 중대한 우위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존영을 먼저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는 것은 우리식의 전통적인 발전 방식, 발전 법칙이라고 이를 농촌 건설과 지방 건설에 유기적으로 잘 구현해 나갈 때 우리 당의 새 시대의 농촌 혁명 강령과 지방 발전 정책 실행에서 보다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귀중한 말씀도 주신 경례하는 총비서동지.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을 찾으시어서는 우리의 건설 사업이 철두철미 미래에 대한 개척으로 되자면 새 것과 발전에 대한 부단한 지향성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었고 라곤군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 사업을 현지 지도하시면서도 같은 사명과 영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산간지대, 해안지대, 골방지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부단히 새로운 곳을 도입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지방건설 정책의 중요한 요구이라고 하시면서 건설 부문 전반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해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록을 창조하고 끊임없는 갱신을 안아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새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어서는 더 높은 기준을 목표로 하고 경제적 실리성과 효과성, 전망성을 최대한 보장할 때 대하여 가르치시었고 또 온화한 병원 준공식에 참석하시어서는 중요대상 건설을 하나씩 완공할 때마다 총화 설계를 하는 것을 제도화할 때 대해 가르쳐 주시며 총화 설계가 있어야 좋은 측면은 적극적으로 살리고 부족한 점들은 개선하면서 부단히 선진적인 곳을 지향해 나갈 수 있고 한 번 한 번의 건설이 새로운 개척과 끊임없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루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이 땅 위에 일도서는 모든 창조물들이 앞선 경험을 본받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제고된 현대성과 선진성, 독창성을 구현하여 먼 훗날에 가서도 선색이 없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입니다. 절세위인의 슬하에서 하나를 창조해도 완벽한 것으로 창조하는 법을 배우며 국가부흥의 당당한 개척자, 향유자들로 자라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들이 받아하는 특전 중의 특전이며 행운 중의 행운입니다.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오늘 우리의 전진 보폭은 전리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전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나라를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는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만들고 후대들이 대대손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족을 모르며 더 많은 일감을 찾고 더 값진 재벌을 마련해가는 위대한 당의 용도 아래 이 땅 외에서는 세상에 부름없소라의 노래가 사회주의 찬가로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지금까지

13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4시에도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43분에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이런 제목으로 평양화력발전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초짜리에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 18시에는 특집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19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고 19시 12분에는 시 한 편을 보내드립니다. 날이 밝는다. 20시엔 보도가 있고 20시 13분 명당자리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는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예보가 있고 다음 중기해상예보, 22시에 보도, 22시 27분 방송극 위대한 애국자, 23시 42분에는 흉년가극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0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선양하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힘차게 견인하며 인민을 위한 노동당의 정책과 결정들을 완벽한 결과로 실현해 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찬 모습에서 온 나라 천만인민은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군대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경의하는 청소동 측에서는 인민군대가 중요대상 건설에 동원되어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인민군대를 믿고 우리 조국의 내일을 마음껏 설계하겠다는 값높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영광의 시대를 역사에 기록하는 대건설 사업들에 인민군 장병들을 남먼저 세워주시며 경의하는 청소동 측에서는 인민군대에 대한 우리 당 특유의 신임, 그 무엇으로서도 보상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유의 믿음을 거듭 안겨주셨습니다. 전 세계를 파국적인 상황에 몰아넣은 악성 전염병이 우리 경내에 끝내 유입된 엄청난 사태 앞에서 인민군대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 사수선의 최전방에 급파하셨던 경의하는 청소동 측에서는 자연의 광란이 각처에서 사납게 기승을 부리던 때에도 인민군 장병들을 인민들이 입은 재난을 가셔주기 위한 성스러운 전역에 다시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당 조항이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결정하면서 제일 먼저 믿은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당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무력이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대건설 전역들과 피해복구 전구들에서 영적 위훈을 떨친 인민군대가 기본 전장을 타고 앉아야 전반적인 건설 대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늘 같은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청위서 동지이셨습니다. 군인들이 있는 곳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여도 다 가봐야 한다고, 군인들이 있어 최고 사령관도 있다고 하시며 서해의 최대 열점 수역 마지막 한끗 섬초서까지 찾아가신 뜨거운 그 사랑,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라시며 뙤약볕이 내려 쬐는 무더운 여름날 조서의 병사들을 한명한명 자신의 곁에 세워 한 생의 서원을 다 풀어주신 그 은정은 오늘도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마음속에 인민군대라는 그 부름이 어떤 크나큰 무게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온 몫으로 절감하면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수호자의 군기 높이, 창조자의 군가 높이, 시련을 이겨내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여웅군대의 존엄과 명예를 빛나게 아로새겼습니다. 여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5돌을 성대에 기념하던 그날, 우리 인민군대 특유의 충실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경의하는 청소동 측에서는 광풍 속에서 더욱 억세워지고 시련 속에서 더욱 강대해지는 우리 국가의 모습은 싸우는 군대의 모습에 비껴 있고 우리 인민이 올라선 존엄의 절정에서는 여웅적인 군 장병들의 이름이 빛나고 있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혁명투쟁사의 특기할 사변으로 기록된 당제 9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지난 5년간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전처에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준엄한 전장에서 또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당의 명령지시를 받들어 피와 목숨, 땀으로 거대한 성과를 쌓아올리고 무수한 여웅적 위훈을 기록한 우리 인민군대를 본 대회의 명의로 높이 평가하자는 것을 정중히 제의하시오. 시대와 인민의 열광어린 경의 속에 자랑스러운 그 이름을 빛내어 주신 경의하는 청미소동지이시었습니다. 정녕 천하제일의 위대한 수령을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전설적이고 전능한 군대, 영적 조선인민군이 있어 전면적 국가 부흥의 실현은 확정적이며 이땅 위에 인민의 리상 사회는 반드시 일도서고야 말 것입니다.
1: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점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부델 마지도 티보니 9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상화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조상화에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0: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이룩했으며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 후대 교육 사업에 적극 이바지한 지식인들에게 국가 학위학직이 수여되었습니다. 16일에 진행된 수여식에는 내각 부총리 전순국 동지, 지식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 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저희승 동지에게 원사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장 장성철 동지, 강조장 왕상덕 동지, 김제공업종합대학 연구사 최용묵 동지, 평양의학대학 부강좌장 정남훈 동지, 한독수 평양경공업대학 강좌장 양혜용 동지, 사회과학원 소장 서송일 동지, 국가과학원 실장 리명환 동지, 정준택 원산경제대학 강좌장 한현 동지, 지도교원 최용남 동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연구사 김용수 동지에게 교수의 학직이 수여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장 김초락 동지, 부학부장 최성죽 동지, 소장 개은철 동지, 처장 엄성진 동지, 강조장들인 우성섭 동지, 리경일 동지, 실장 김현일 동지, 부원 주진혁 동지, 교원들인 황현희 동지, 박성호 동지, 연구사들인 김준규 동지, 최현수 동지, 신용학 동지, 조경호 동지, 홍광철 동지, 한은정 동지, 김경화 동지, 박사원생들인 류금송 동지, 변승준 동지, 변금혁 동지, 김책공업종합대학 실장들인 백금혁 동지, 마진성 동지, 엄상철 동지, 교원들인 남문영 동지, 황혜경 동지, 연구사들인 박충일 동지, 홍광혁 동지, 추기혁 동지, 엄광성 동지, 김보현대학 교원 박희연 동지, 평양 제1사범대학 연구사들인 김경일 동지, 김경학 동지, 평양 제2사범대학 강좌장들인 김금실 동지, 리춘길 동지, 지도교원 로용 동지, 평양건축대학 교원 육수경 동지, 연구사 윤희영 동지, 한독수 평양경공업대학 강좌장 백용철 동지, 평양외국어대학 연구사 리동일 동지, 평양과학기술대학 학부장 최문명 동지, 평양출판인쇄대학 강좌장 김주성 동지, 연구사 김금성 동지, 평양교통운수대학 실장 김창섭 동지, 평양연극영화대학 과장 김창헌 동지, 금성정치대학 강좌장 리만석 동지, 부장 리지성 동지, 연구사 김용일 동지, 금성제2중학교 강좌장 오철남 동지, 평양제1중학교 교원 정대연 동지, 모란봉제1중학교 교원 백창호 동지, 사회과학원 실장 로일남 동지, 연구사들인 강금철 동지, 리혜숙 동지, 차선일 동지, 국가과학원 실장들인 오성일 동지, 윤금철 동지, 유봉걸 동지, 김종남 동지, 연구사 최향미 동지, 함흥분원 실장 지종수 동지, 생물공학분원 실장 정철남 동지, 연구사 김철민 동지, 박사원생 리신혁 동지, 보건성 실장 조문왕 동지, 의학연구원 초장 김정호 동지, 실장 서성수 동지, 농업과학원 실장 전영건 동지, 연구사 리운주 동지, 경공업연구원 실장 김광우 동지, 교육성 과장 홍광원 동지, 소장 리현 동지, 조선민속박물관 학술연구원 리철남 동지, 옥류아동병원 과장 김진영 동지, 제육성 소장 허범순 동지, 평성수의축산대학 교원 김철진 동지, 평성상업봉사대학 강조장 박창혁 동지, 평안북도당학교 교원 김현일 동지, 사리원시 운하소학교 교장 김혜경 동지, 황해북도종합병원 원장 리송환 동지, 강원도 농업과학연구소 소장 박준원 동지, 김종숙 사범대학 강좌장 선우광역 동지를 비롯한 86명에게 박사의 학위가 수여되었습니다. 이어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1: 다음, 농업 생산 구조를 바꾸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며 알곡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 때에 대한 당정책을 맞들고 각지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가을 밀보리 씨뿌리기에 진입했습니다. 농업위원회와 가끔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다음에 밀보리 농사와 관련한 기술 좋은 수표를 실속있게 조직하고 해마다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데 맞게 우량 품종의 종자 확보와 지료 개선을 비롯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족시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파종 면적을 천여 종분한 누린 황해남도에서 포전마다에 유기질 비료를 많이 내고 땅 다루기 등 선행공정을 예견성 있게 추진하면서 씨뿌리기를 일정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봉천군과 요난군, 옹진군의 농촌들에서 생육길이 짧고 수확구가 높은 우량 품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토양 조건과 품종별에 따르는 씨뿌림 양과 씨앗 묻는 깊이를 정확히 보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해북도에서 밀재배 족지를 바로 선정하고 노력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요로 용농 작업이 동시에 벌어지는 속에서도 수안군과 곡산군의 농장들에서 자기 지역의 기후 조건에 따르는 과학적인 용농 방법을 적용하고 기계화 비중을 늘리면서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학농사의 다수화기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한 평안북도의 농업근로자들이 가을 밀보리 씨뿌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마군과 창성군, 동창군에서 강냉이 가을이 끝나는 차제로 밑비료 주기를 책임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햇빛 말리우기, 종자 소독을 끝내고 포전별 필지별로 씨뿌리기를 알심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와 강원도, 함경북도 등지에서도 파종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품종들의 생물학적 특성과 토양 감쇠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날마다 많은 면적에 씨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우리의 교육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준으로 올려세우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함경북도에서 청진농업대학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했습니다. 1만 7천여 평방미터의 연 건축 면적에 교사와 종합강의실, 전자도서관, 실험실, 체육관, 기숙사를 비롯해서 교수 교양과 농업과학기술연구, 학생들의 학과 학습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춰진 대학이 건설됨으로써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을 주도해갈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진농업대학 준공식이 16일에 진행됐습니다. 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두일 동지,

0: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허경철 동지, 도와 청진시의 일꾼들, 교원들, 건설자들, 청진농업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명호 동지의 준공사이오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청진농업대학의 준공은 후대 육성, 인재 육성 사업을 혁명의 제1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주체교육 발전에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욕적인 용도가 아나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청위서 동지께서 나라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학의 개건 기획안과 설계안을 몸소 봐주시며 건설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당의 교육혁명 방침을 받들고 도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과감한 실천력과 분발력으로 대상 공사들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결속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학의 일꾼들과 교원들이 경의하는 청소 동지께서 제15차 전국교원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보다 개선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더욱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하여 학생들을 혁명 실천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알차게 키울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학생들이 과학농사 실현의 개척론을 앞장에서 열어지길 일념안고 분초를 아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기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대학의 여러 곳을 참관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당 책임비서와 도안의 일꾼들은 새로 건설한 농업과학원 축산학연구소 화대축산연구분소를 돌아보았습니다.
1: 전국 인공지능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연구토론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조선인공지능학회의 주최로 15일과 16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발표회 및 연구토론회는 당제 9차 대회에서 제시된 강용적 과업을 받들고 인공지능 부문에서 이룩된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들을 논리 보급 일반화해서 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제1사범대학, 차광수 신의주사범대학,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를 비롯한 20여 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참가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개척과 운영,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발표회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선진 기술을 적극 창조, 도입하여 인민경제 진흥화, 무인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는 92여 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됐습니다. 연구 토론회에서는 지능형 로봇 기술 개발 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서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토의됐습니다. 이 기간 최근 대규모 언어 모형 기술과 인지과학기술의 세계적 발전 추세에 대한 강의들도 있었습니다. 전국 인공지능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연구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부단히 완성하고 산업화하여 경제장성과 사회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0: 다음, 메이코의 미추아 간주 앞바다에서 14일 리히터 척도로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이날 콜롬비아의 서부지역에서 리히터 척도로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종혜련, 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부전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과 대동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고성과 금야를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존촌과 경원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북부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씨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과 문산, 청진, 남포,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함흥,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한때 흐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사리본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이고 밤에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본, 강계 28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8도씨, 송진 24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5도씨, 개성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과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기,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 사리본,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 송진,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8도씨, 28도씨, 신의주 17도씨, 28도씨, 해주 19도씨, 29도씨, 사리본 18도씨, 29도씨, 강계 10도씨, 28도씨, 원산 16도씨, 24도씨, 함흥 14도씨, 27도씨, 청진 16도씨, 24도씨, 해산 8도씨, 27도씨, 남포 18도씨, 29도씨, 라선 17도씨, 24도씨, 개성 19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1일에 전반 해상에서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0: 22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4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인민 혁명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인민혁명군》을 보내드렸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격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합니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평양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엎이받들고 전력 증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존 능력으로서는 기존의 상식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었던 아름찬 일감들을 주저없이 전개하여 알찬 결실들을 안아오고 있는 수도의 동력전사들. 이들을 끊임없는 혁신창조회로 떠밀어주고 있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 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했던 그 마지막 한계점에서도 비상한 정신력과 과학의 힘에 의거하여 증산의 새로운 출구를 열어놓은 상훈노동계급처럼 살며 투쟁하려는 강렬한 지향과 완강한 실천력입니다. 우리와 만난 기사장 김주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제 전반에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보상하고 올해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담보하는 데서 우리 발전소의 책임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중의 정신력을 당결정 집행위로 지향시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전력 생산 토대를 더욱 강하게 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 발전소의 그 어디에 가나 스스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거침없이 실천해가는 열정 넘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설비도 정전의 그 설비, 사람도 그 사람들이지만 전력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과제를 스스로 맡아 안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는 발전소 노동계급. 그들의 가슴 속에 더욱 굳게 자리 잡은 것은 상훈노동계급처럼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오목한 난관도 주저없이 맞받아 나가려는 신념과 의지였습니다. 직장장들인 고광준, 정기철 동무들은 모두가 전력 생산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우리 직장인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전력 생산과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근적 안전을 위한 일감들을 주동적으로 찾아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면서 전력 생산을 이룰 수 있는 담보를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수도의 불빛, 조국의 불빛을 지켜줬다는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올해 전력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다는 것을 결의합니다.
3: 보일러의 중기 생산량을 누리기 위해 누울 마음 쏘는 문제가 바로 보일러의 미분탄 생산 계통을 하나만 보수에 들어가도 이 미분탄 생산량이 줄어들어 중기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방도는 무엇인가? 상원 노동계급의 모습이 다시금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조건과 환경에 포로되어 큰 고름을 내짚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이 부끄럽게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직장 일꾼들과 노동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헌신적인 노력을 위해서 자체 힘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던 보일러의 송풍기 구동한 계통의 시설 개조를 성과적으로 결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기사장 김주혁 동무도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1: 우리들은 당대회가 가리킨 새 전망을 향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애국심과 실천력을 말이나 결의로가 아니라 실력과 실적으로 뚜렷이 검증받을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전력 중산의 덩어리을 더 높이 올려가겠습니다.
0: 평양

화력발전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지금 이 시각도 전진하는 조국의 활력을 더해주기 위해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는 높은 목표들을 부단히 내세우며 전력증산 투쟁의 숨결을 고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의 통신력을 발동하여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시려 마음쓰시며 현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이하는 정비소동지의 불멸의 영도자옥은 고산 과수종합농장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2016년 9월 과일 대풍이 든 농장에 찾아오신 경이하는 정비소동지께서는 가지가 휘도록 주렁진 사과알들을 보시며 사과알들이 땅이 꺼지게 정말 끔찍이도 많이 달렸다고, 꼭 빨간 물감을 들인 것 같다고, 철령 아래가 온통 붉게 보인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온한해 과일 생산에 바쳐온 농장원들의 수고를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10년 전 영광의 그 달을 다시금 되새기며 최태웅 특파기자와 만난 고산 과수종합농장 부경리 김정민, 과장 리순남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날 경리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우리 농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순간투술로 비바들고 처음 보는 과일 대풍을 일으켰다고, 이 농장은 당 정책을 어떻게 결사관찰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전형단이 모범단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농장이 과학가스의 기치를 높이고 나가는 데서 전국에 앞장에 서며 가수와 축산의 고령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현대적인 과일 가공 공장을 일더 세우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장을 세계적인 과일 생산 기지로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2: 경리하는 정비소동지께서 주신 현지도 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우리 농장에서는 과일나무 비배가리를 알씀 있게 해서 해마다 농장 앞에 맡겨진 인민적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농장에서는 복숭아, 추리, 살구를 비롯한 올과일을 많이 생산해서 운산시를 비롯한 도안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과 인민들에게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과를 많이 생산해서 첫 수확을 벌써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과일들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이 행복 넘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경리하는 청비소동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가를 가슴 깊이 절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안의 종업원들은 누구나가 과일 농사를 더 잘해서 우리 농장에 깃들여 있는 경리하는 청비소동지 인민 사랑을 대를 이어 빛내어갈 열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화유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7일과 9일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들을 축하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초상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이 메이코 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청비소와 국제비소, 그리고 세계평화기금회, 국제우호연락회, 베이징 저와 국제문화교류 중심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단위 인사들, 항일혁명 투쟁 연고자 가족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공화국 창건 기념일에 즈화유, 영국 신공산당 청비소도 우리 대표부를 축하 방문했습니다. 한편 공화국 창건 78돌세 즈화유, 중국의 여러 단체, 기관의 인사들이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0: 모든 것을 인민의 복리를 위함에 철저히 복종지향시켜 나가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황해북도에서 은파군의 수백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했습니다. 도에서는 새로 일더서는 저무연탄 화력발전소 종업원들과 철거 세대 주민들의 살림집을 최단 기간 내에 일도세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심화시켰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살아나는 최적화된 설계안 작성과 건설 역량 편성,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고 시공 단위들에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건설자들은 앞선 시공 방법의 도입과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힘을 넣으며 여러 동의 다층 살림집과 다가소 유치원 건설을 입체적으로 내밀어 전반적인 공사 과제를 성과적으로 끝냈습니다. 이와 함께 방대한 토량 처리와 주변 정리 작업을 다그쳐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노동 계급도 공사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마감 건재 등을 제때 생산 보장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살림집 건설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섰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도 독특한 형식으로 설계된 주택구가 일도섬으로써 이곳 주민들은 모든 생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살림집에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 속에 돈한푼 들이지 않고 새 집을 파다 하는 발전소 종업원들과 주민들은 새해 전망 목표 수익을 위한 창조대전에 애국의 성실한 땀방울을 바치며 사겜집과 마을을 알뜰하게 관리하여 당의 은덕을 기리천에 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마을이 들썩하게 춤판을 펼친 주민들과 아이들의 희열과 낭만이 넘친 모습은 새집들이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황해북도 안의 일꾼들이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 전국 도서관 부문 비품 도안 착상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조선도서관협회의 주최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진흥도서관과 비품의 국산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대학, 국가과학원, 인민대학습당과 각도 과학기술도서관, 시군미래원을 비롯한 40여 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박사원생 등이 참가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시군들의 새로 건설되는 종합봉사소 도서관들의 운영 준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치 있는 제안들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들이 진행됐습니다. 건축구조 요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가, 공간조략형 장식 소가, 어린이용 이동식 도서 전시대 등의 제안들이 과학기술 보급 거점들의 운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망적 발전에 실용적인 것으로 예수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시군종합봉사소의 도서봉사체계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0: 평양시 안의 보통 교육단위들에서 학생들을 건장한 체력을 지닌 미래의 여군,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유능한 체육선수 후배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성과 해당 단위들에서는 학교 체육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의 연령, 심리적 및 체질적 특성에 맞는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 훈련 방법들을 창안 도입하는 데 주대는 힘을 놓고 있습니다.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 찾아내고 그들에 대한 훈련 지도에 품을 들이고 있는 서성구역 와산소학교의 교원들은 축구, 태권도 기초기술 동작들을 숙련 건강화시켜주는 데 필요한 보조 훈련 기재들을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성구역 장경소학교에서는 수영 편지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법을 터득하는 데서 나서는 운동 요령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킨 데 기초해서 효과적인 훈련 방법들을 교수 실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유연성 능력을 제고하고 회전, 뛰기 등 예술체조 기초기술 동작들을 원활히 습득시키고 있는 평양 제1사범대학 부속 평천구역 미래소학교의 교수 훈련 경험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사동소학교, 평천구역 새마을소학교의 탁구교원들은 각이한 위치에서의 치기동작 수행, 다양한 회전공에 따르는 체의 각도 및 힘 조절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학생들의 훈련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평양 제4소학교, 만경대구역 건국고급중학교, 칠골소학교, 팔골소학교, 대동강구역 문수소학교, 사동구역 송화고급중학교 등에서도 축구, 태권도, 육상, 수영을 비롯한 종목별 교수 훈련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최근 일본에서 돌림감기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도통신은 해마다 늦가을부터 유행되는 돌림감기가 올해에는 8월부터 례외적인 속도로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계절에는 H3N2 형 돌림감기 비루스가 전파됐지만 이번에 주류로 되는 비루스는 H1N1형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민 유동이 많아질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미용성 김일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첫 자리에. 인민을 위한 일은 그 무엇이든 사소한 부족점도 없이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뜻입니다. 이런 확고부동한 의지를 안으시고 이 땅에 일떠서는 장점을 들 마다에 인민들의 이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 되도록 그토록 마음쓰시며 온갖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 릉나인민위원지와 문수물놀이장, 마신경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양도군촌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해서 도처에 서산한 훌륭한 문화정서 기지들마다에는 우리 인민을 현대문명의 향유자로 내세워주시려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위민 헌신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릉나인민위원지관리소 부경리 김광천 동무는 기쁨이 한껏 넘쳐 흐르는 인민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먼지바람이 날리는 건설 현장을 여러 차례나 찾으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이 안겨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때 건설 당시 우리 주의장은 두 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러다 나니 정문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의하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출입구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좋다고, 그런데 유의장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갈라 놓으면 사람들이 1구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2구역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유의장을 이용하는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개의 유의장 구역을 연결하여 사람들이 어느 구역에 출입구로 들어와도 유의장을 다 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따뜻히 일깨워 주시었습니다.
0: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물놀이 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시려 아직 재완성되지 않은 불비한 계단을 따라 높이가 18m나 되는 물미끄럼대의 정점이까지 오르신 경야는 총비서동지. 경야는 그이께서는 여러 차례 건설장을 찾아주시며 유의장을 찾는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유희 기재들의 우리 글로 안내문을 써붙일 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쓰시었습니다. 그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 릉나인민유원지는 명실공히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훌륭한 문화정서 생활기지 인민의 유원지로 꾸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지 릉나인민유원지에만 새겨진 인민사랑의 자욱이겠습니까? 깊은 밤 이른 새벽 눈비 내리는 궂은 날에도 건설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인민의 행복을 꽃 피워주시려 바쳐오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로고 속에 이 땅에는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게 됐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온천욕도 하고 스키와 말도 타면서 문화정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에 따라 일떠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바로 이 휴양지의 곳곳에도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의 자욱이 새겨져 있습니다. 층층으로 늘어선 외랑과 보행 통로를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개조하고 실내 온천장의 내부 형성을 인민들의 편리와 감정 정서에 맞게 할 때 대한 문제, 야외 온천장의 달걀 삶는 장소에 조미료를 놓아줄 수 있게 격장을 설치할 때 대한 문제, 스키즈로의 폭을 넓히고 말 타기도 할 수 있게 승마공원을 새롭게 더욱 꾸리는 문제들을 비롯해서 양덕온천 문화휴양지를 인민의 리상이 꽃이라는 별천지로 꾸려주시기 위해 바치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로고와 혼실은 끝이 없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은 언제나 최상의 수준에서 하여야 하며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한다는 신조를 안으시고 이 세상 좋은 모든 것을 우리 인민에게 당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외하는 종비서 동지의 열화 같은 사랑의 세계는 보통간 거기 상점에도 뜨겁게 흐려 있습니다.
2: 보통간 거기 상점 지도원 종성미입니다.
3: 지도원 구용심입니다.
2: 상품 보관 설비들과 판매 조건이 꾸준히 갖춰져 있고 인민들의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우리 보통간 거기 상점은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안아온 인민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몸소 버텀강 기술계 명당 자리에 우리 상점의 부지를 잡아주신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상점 건설을 위해 인민군대에 힘있는 건설 용량도 보내주시었으며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 상점 건설과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두 차례나 상점 건설장을 찾으시어 거기 상점은 인민들이 즐겨 찾는 것인 것만큼 구매자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 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며 공사 방향과 방도를 한이 밝혀주신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상점의 설계로부터 출입문 형식, 타일의 색깔과 지어 저명과 상점 간판과 같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말이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 밝혀주셨습니다.
3: 그렇습니다. 이처럼 정력적인 용도로 훌륭한 펑사 기지를 마련해 주시고도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비내리는 굳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히 현지에 나오시어 상점 준공식을 축하해 주시었으며 상점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종용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일일이 밝혀주시었습니다. 이날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상점의 상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거기 상점을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경영 방법을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떠나시기 앞서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상점 일꾼들에게 덕무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우리 상점의 덕을 본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믿음 어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운정 속에 일도선 우리 보통간 거기 상점은 오늘 인민들이 실제로 덕을 보는 상점으로 그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0: 지금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하신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이 인민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되어 있는 알곡 생산량도 필요하지만 농장원들의 권익이 더 중요하며 당정책을 절대적으로 믿는 민심이 더 귀중하다고 하시며 정책 집행 과정에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고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우리 국가의 인민적 성격에 배치되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국가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대로 철저히 지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의하는 총기서도지 인민의 정원과 이익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시는 그의 연설에서 얼마나 위대한 봄이 우리 모두의 삶과 운명을 지켜주고 있는가를 가슴 뜨겁게 새겨하는 우리 인민입니다. 정녕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고 자신의 정과 열을 깡그리 바치시며 사랑의 천만리, 헌신의 천만리를 끝없이 걷고 걸으시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인민은 전엄 높고 긍지러운 삶을 누리며 보다 휘황한 내일을 마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첫자리에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님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려 언제나 깊이 마음 쓰시며 끝없는 혼신의 자욱을 이어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문수물놀이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문수물놀이장 관리소 부경리 리명성 동무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혁명 용도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3년 9월 한달 동안에 여러 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어 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공하는 데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격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실내 물놀이장과 야외 물놀이장의 미끄럼틀 수조, 파도 수조를 비롯한 각종 물놀이 수조들과 여러 체육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공법의 요구대로 시공을 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멋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내 물놀이장의 외벽에 갈매기와 겁두고 물방울 등을 대상 특성에 맞게 색타일로 형상하면 외벽 처리가 더 특색 있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풍부러진다고 하시면서 마음껏 웃고 떠들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자애로운 후보의 영상을 오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 사랑에 떠받들려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한 때로부터 어느덧 1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나날 이곳에서 끝없이 차고 넘친 행복의 웃음소리는 열화 같은 사랑과 정으로, 희생적인 헌신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끝없는 찬가였습니다.
2: 문수물놀이장 관리소 작업반장 정윤희입니다. 위대한 오보이의 따뜻한 사랑 속에 우리 물놀이장에는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인민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물놀이장에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유인민 야외 빙상장, 총유원, 평양종합병원을 비롯해서 대동강 개설계에 훌륭하게 일뜨신 창조물들 마다에서 노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인민이 바란다면 도로에도 꽃을 피우고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실 숭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끝없는 혼신으로 인민의 숙원을 현실로 꽃펴주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용도 아래 이땅그 어디에서나 창조와 변혁의 위대한 산하들이 연속적으로 태어나 새 생활, 새 행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기쁨이 끝없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당의 용도 업적이 깃들어있는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를 언제나 깊이 간직하고 봉사활동을 더 잘하고 모든 시설들을 에어관리하여 당의 숭고한 인민 사랑을 길이길이 전해가려는 것이 우리 물놀이장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3: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전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존구마다에서 청년 애국자들이 자랑찬 위훈을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향유의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으며 어머니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춘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청년전위들의 충천한 기세와 과감한 분투는 당결정관철을 위한 종진군 대오에 지남없는 생기와 활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혁의 새 시대를 더욱 빛내어갈 불같은 지향과 열망을 간직하고 청춘의 자서전을 애국으로 수놓아가는 청년들에게 우리 당이 안겨준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의 감높은 용애는 오늘 청년대오의 힘과 지혜를 안겨주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 창조회로 떠밀어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기간공업 부문의 청년 선구자들이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존구마다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며 기수의 용애를 떨쳐가고 있습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공업 부문을 중시하는 당의 믿음과 기대에 더 높은 생산 성과로 보답하려는 온 나라 청년 단부들의 투쟁 요리가 비상이 승화되는 속에 함남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수동 석탄생산사업소, 운곡갱의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석탄 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새 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강렬한 지향을 안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상온세멘트연합기업소의 청년 선구자들은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장안 도입하고 각종 부속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며 증산 투쟁에 떨쳐나선 대오의 앞장에서 선도자족 역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일터의 혁신자로, 창의고한 명수로 집단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부모 없는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어준 라곤기계종합기업소 노동자의 미고도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전륜쪽 부흥의 활로를 앞장에서 이뤄나갈 일념을 안고 화력발전소들에서의 전력증산을 위한 새로운 조정체계를 연구 완성한 것을 비롯해서 나라의 전력공업, 화학공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고 국제학술잡지의 실용적 가치가 큰 논문들을 발표한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의 청년과학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온 나라 청년들의 투쟁에 돋는 생기와 활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경공업 부문과 림업, 수산 부문에서도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거자들의 정신세계와 일본세를 따라 배워 집단적 혁신과 위훈을 창조하기 위한 청년들의 열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기대 운동과 한교대 도화기 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선구자가 되어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김일성 청년용예상 수상자인 사리원 방직공장 직포공의 모범을 따라 공장의 청년들은 새 기준, 새 기록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 누구나 이약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소중히 간직한 량강도 림업관리국 배감 갱목생산사업소의 운전사 청년은 청년들을 돌격대 활동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통나무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안남도 수산관리국 문덕수산사업소 조선노동당의 딸 청년 여성 용웅호 손장과 처녀 오르공들도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당과 조국을 충직하게 받들며 귀중한 청춘 시절을 창조와 위훈의 날과 달로 이어가는 청년들의 강용한 기상과 줄기찬 투쟁에 의해서 당 결정 관철의 전구들 마다에서는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요리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4: 당주화인의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상 설비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 창조의 불길을 세척에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대상 설비 생산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공중간 연계를 기밀히 하면서 높이 세운 일정 계획을 틈없이 수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군 주철공장에서 가치 있는 기술혁신 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주무품 생산 기일을 훨씬 단축하고 있으며 1, 2기계 직장들과 대형 공작기계 직장에서는 현대적인 설비들의 만가동 만발을 보장하며 압축기 부분품들의 가공을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선군 압축기 직장에서는 압축기 가공과 조립 속도를 높이고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더욱 고조시키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재 생산 부문 일꾼들과 노동기업도 각종 소재들을 연속적으로 부원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대상 설비 생산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증산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진군기세를 고조시키고 있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기업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대상 설비 생산 성과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3: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 대한 당 정책적 요구에 맞게 남포시에서 올해 농사기열 속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가을고지와 나달돌기, 가을밀보리 씨뿌리기를 적기에 다그쳐 끝내기 위해 모든 부서들과 일꾼들이 선전선동부와의 배합작전, 협동작전을 강화해서 대중의 애국적 요리를 배가해주는 사상전의 도수를 부단히 높이도록 정책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전선동 용량을 시안의 농장들에 파견해서 포전마당에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당의 농업정책 관철회로 고모하는 집중경제선동을 참신하고 기동성 있게 벌리기 위한 준비사업에 주목을 돌렸습니다. 15일에 진행된 선전선동 용량 출동식에는 시와 구역, 군, 공장기업소의 당 선전부문 일꾼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 등이 참가했습니다. 출동식에서는 방송 선전차를 비롯한 선전 선동 수단들의 준비 종용이 평가됐으며 온천군 기동예술 선동대원들의 경제 선동 공연에 대한 보여주기가 있었습니다. 출동식을 통해서 현장 정치 사업, 경제 선동의 방법론을 다시금 체득한 당 선전 부문 일꾼들과 기동예술 선동대원들, 방송원들은 시안의 농촌들에 나가 포전 경제 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렸습니다. 솔리마구역, 와우도구역, 대안구역, 강서구역, 온천군 등의 농장들에서 이들은 방송선전, 예술선동, 구두선동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경제선동활동으로 올해 농사결속을 위한 영농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고무했습니다. 남포시의 존야를 들끓게 하는 화선 손동은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할 요리로 충만된 대중의 투쟁 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4: 다음, 방글라데시에서 홍역이 전파돼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4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1,177명의 의진자가 등록되고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순 이래 홍역 의진자 수는 17만 2,720명, 사망자 수는 1,03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등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음악을 보내드렸습니다.
1: 이 시간에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인생의 수업종을 영원히 울려주며 후대교육 사업에 한생을 바쳐가는 고마운 스승에 대한 못 잊을 추억과 조국의 귀중함을 배워준 정다운 모교의 종소리를 언제나 잊지 않고 조국을 위해 한생을 빛나게 살려는 제자들의 심정을 반영하여 1997년에 창작된 가요 나의 선생님과 1998년에 창작된 가요 나의 모교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에 창작된 가요, 나의 선생님과 1998년에 창작된 가요, 나의 목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0: 소소중한 방송입니다. 주체비업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당이며 당의 품은 온 나라 아이들의 진정한 보금자리입니다. 이 땅에 생을 둔 사람들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복받은 아이들은 세상에 없다. 육아정책의 혜택 속에 튼튼하게 자라는 행복덩이들, 새 교복에 해바라기 학용품이 들어있는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는 학생 소년들의 밝은 모습, 내조국의 가슴 벅찬 이 현실은 새 세대들을 위해 기울이는 어머니 당의 따뜻한 사랑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품, 행복의 여당. 돌이켜보면 지난 12년간의 날과 달들은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오보의 사랑과 정의의 소사지로 엮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2012년 1월 수도에서 열린 학생 소년들의 설맞이 공연 무대에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을 안고 출연하여 자기들의 출생과 성장에 깃든 전설 같은 사랑을 담은 실화 무대를 펼쳐 만 사람을 울렸던 민홍단, 리축복, 리경년, 류소금, 고후의 동무들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리경년 동무의 어머니 로영희 여성을 만났습니다.
1: 오늘도 저는 조선인민군 제1차 군인가족예술서 경년 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경년이라는데 뜻이 깊게 잘 지었다고, 우리가 축복해 주어야 한다시며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자애로운 영상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예술서 경년에 제가 우리 경년이를 안고 실화곡 사랑의 경년에 출연했을 때에도 제일 먼저 박수를 보내주시던 어버이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우리 아들 경련이는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태어나고 그 사랑의 품에 안겨 성장한 복둥이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며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2012년 2월 9일 우리 경련이와 리축복, 민홍단, 유서군 고후예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훌륭히 자라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라는 사랑의 진필을 보내주시었으며 김종일 선현용의상 수상전업까지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정말이지 받아하는 그 사랑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이 하나의 생각으로 마음 달리고 있습니다.
0: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후대 사랑의 역사를 빛나게 수놓아 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 오늘도 숭놈이 우러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아이들, 장군님을 애타게 그리워할 자신의 살부추와 같은 원아들 생각에 가보셔야 할 곳이 많았지만 학원을 찾아주시어 설명절을 축하해 주시던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그 자유로운 영상을. 그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학원 군의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며 설명절에 만경대 흉룡학원 학생들과 함께 있으니 수령님과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만경대의 원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가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은 동무들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며 온 하루를 손인 나눈들과 함께 보내신 경야는 아버지 원수는 조선 소년단 제7차 대회와 제8차 대회, 제9차 대회도 위대한 오보의 따사로운 축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 소년단 제9차 대회 대표로 참가했던 개천시 자작고급중학교 학생 최광재, 운산군 온천고급중학교 학생 리예연 동무의 어머니 김금주 여성의 격정이 넘친 목소리 우리 다시 들어봅시다.
2: 네,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몇 번이고 손등을 꼬집어보곤 했습니다. 평범한 탐부의 아들인 제가 대회에 참가했다고 생각하니 막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의 손목시계까지 받아놨을 땐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0: 분초를 쪼개가며 더 열심히 공부하리라 마음다졌습니다. 그래서 탐부의 아들답게 아버지 원스님께서 하시는 훌륭한 학생이 되리라 결심했습니다. 기자 선생님, 저는 정말 복둥이입니다. 정말 행복한 선행단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에 평양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주의 진정을 담아 동시에 나의 마음 주하늘의 별이 되어를 지었습니다. 주하늘의 반짝이는 검은 별들아, 나는야 너희들이 정말 부러워. 지금도 원수님 계시는 창가에 초롱초롱 밝은 빛을 한껏 뿌리겠지. 원수님을 뵙고픈 나의 마음도 주하늘의 별이 되어 빛나고 싶어라. 언제나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충성으로 이어가리라. 정말 꿈만 같습니다. 한번 만나던 자가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 애가 굳이 아버지 원수님 모습을 소원단대에 상관했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남편도 저도 나라를 위해 그것도 해라는 게 없는데 우리 원수님 죄송합니다. 영광의 대상에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니 정말 거부하는 눈물만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우리 친척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막 부러웠습니다. 아이를 잘 키웠다고 저저마다 저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언니는 제가 키웠습니까? 나라에서 키워주고 우리 원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우리처럼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자식들 공포시킬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고마운 사회주의 지도에서 산 복지와 자부심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전 어머니로서 우리 예은이가 바라는 그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고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충성다운 참된 인간으로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격려하는 아버지 김정희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1: 조선소년단 창립 요든들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모란봉구역 민웅공중학교 소년단 책임지도원 리금욕, 학생 리명인 동무들도 바다하는 격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2: 격려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요든들 기념행사에 참가한 우리 소년단 대표들을 몸소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격려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도 전통도 영광스러운 조선소년단의 발전 행로는 우리 당의 주체적 선언운동 사상과 명도업적을 빛내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 조선의 기둥감들로 튼튼히 신비시켜온 공진높은 여정으로 수놓아져 있다고 하시면서 충성과 애국의 넋을 순결하게 계승해 나가는 혁명적인 선언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제일 큰 힘이고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새 세대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과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정신적 분모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웃으며 이겨나가는 불굴의 힘과 용기를 백배하고 있다고 선언당 이빨을 높이 날리며 강국건설의 역군으로 성장해가는 선언당원들의 담찬 기상과 도도한 발걸음 소리는 존진 떠 존진하는 조국의 옥센 숨결이고 양양한 전도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연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강대한 우리 조국 사회주의 조선의 미래인 선언단원들의 앞길에 언제나 행복만이 있기를 축원하시며 선언단 대표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격려한 아버지 김종원 스님을 자애로운 어부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새 세대들처럼 복받은 아이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3: 기념촬영장에서 격려한 아버지 김종원 스님을 빼앗는 순간 저의 눈앞에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기 전에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아들이 크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잘 키워서 내세워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의 구석은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젠 다 풀렸습니다. 격려한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선언단으로 복받은 학생으로 지금 동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격려한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유든돌 기념행사에 참가한 우리 소년단 대표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소년단들은

0: 배우고 노력하여 웅대한 퍼부하기상 굳센 마음과 슬기로 이조선을 우뚝하게 떨쳐가는 쟁쟁한 혁명인재, 애국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경의한 아버지 김정호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라의 훌륭한 육군으로 자라나기 위해 학습과 소행단 조직 생활을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1: 옷만 같이 바다는 위대한 오보의 그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불같은 맹세가 이땅그 어디서나 힘있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없이 숭고한 부대관을 지니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의 훌륭한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날 것입니다. 진정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품은 온 나라 아이들이 안겨 사는 위대한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입니다.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소천씀 날이 밝는다. 이 시는 1959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백두산 아름들이 원시림을 찍어서 벽이며 지붕이며 쌓아올린 비틀집. 등잔불 깜빡이는 아직 한 방에서 그이는 오랫동안 움직이시지 않았다. 밤은 무척 깊었으리 울부짖던 눈보라도 뜸해지고 승냥이 울음소리도 잠잠해지고 태고연한 침묵만이 밀림 속에 흐르는데 밤은 무척 깊었으리 난로 위에 끓던 더운 물도 잦아들고 등불에 흔들리는 그의 모습 빗긴 창가에는 허옇게 성애가 불리는데 깊이 깊은 사색의 심연에서 깨어나 그의 손은 조용히 움직이신다. 연필을 달리 씌워 물결을 일으키는 통나무 책상 위에 한 장의 지도요. 얼음을 깨물며 가야 할 행군 첩첩이 다가서는 줄령도 많아라. 그러나 기어이 그것들을 넘어서야 조국으로 개선할 승리의 길. 간고한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김일성 장군님께서 위대한 구상을 하신다. 오, 이밤 채찍에 쓰러지는 동포들의 신음소리 귓전에 들으시며 그이는 지그시 연필에 힘을 주어 원수들의 진지에 화살표를 집중하신다. 가자, 어서 대오를 이끌고 가자, 튼튼히 무장을 갖추고. 이렇게 깊어간 백두의 밤이 몇 번이나 되던가 몇천 밤이나 되던가 등에 걸친 외투깃을 치켜올리며 장군님께서 미령의 창문을 여실 때 아, 날이 밝는다. 백두산 밀림에서 조국의 태양이 솟는다.
0: 지금까지 1959년에 창작된 시 날이 밝는다를 보내드렸습니다. 낭송의 공은방송은 조명철이었습니다.
2: 이 시간에는 1969년에 창작된 가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밀림이 설레인다.

항일혁명 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널리 불리워진 혁명 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시려 마음쓰시며 현지 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영도 자옥은 고산과 수송암 농장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2016년 9월 과일 대풍이 든 농장에 찾아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가지가 휘도록 주렁진 사과알들을 보시며 사과알들이 땅이 꼬지게 정말 끔찍이도 많이 달렸다고, 꼭 빨간 물감을 들인 것 같다고, 철령 아래가 온통 붉게 보인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온 한해 과일 생산에 바쳐온 농장원들의 수고를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10년 전 영광의 그날을 다시금 되새기며 최태웅 특파기자와 만난 고산 과수종암 농장 부경리 김종민, 과장 니순남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농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순간 두절로 비가 들고 처음 보는 과일 대풍을 일으켰다고, 이 농장은 당 정책을 어떻게 결사간 처리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전형단이 모범단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농장이 과학가스의 기치를 들고 나가는 데서 전국에 앞장에 서며 가스와 축산의 고령 순환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현대적인 과일 가공 공장을 밀도 세우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장을 세계적인 과일 생산 기지로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2: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주신 현지도 가업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우리 농장에서는 과일나무 비배가리를 알심 있게 해서 해마다 농장 앞에 맡겨진 인민주의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농장에서는 복숭아, 추리, 살구를 비롯한 올과일을 많이 생산해서 온산시를 비롯한 도안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과 인민들에게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과를 많이 생산해서 첫 수확을 벌써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과일들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이 행복 넘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가를 가슴 깊이 절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안의 종업원들은 누구나가 과일 농사를 더 잘해서 우리 농장의 깃들이 있는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을 대로리어 빛내갈 열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7일과 9일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피부들을 축하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초상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이 메이코 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비서, 그리고 세계평화기금회, 국제우호연락회, 베이징 조화국제문화교류중심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단위 인사들, 항일혁명투쟁연구자 가족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공화국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서 영국 신공산당 총비서도 우리 대피부를 축하 방문했습니다. 한편 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중국의 여러 단체 기관의 인사들이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0: 모든 것을 인민의 복리를 위함에 철저히 복종지향시켜 나가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황해북도에서 운파군에 수백 세대의 산림집을 건설했습니다. 도에서는 새로 1도서는 초무연탄 화력발전소 종업원들과 철거세대 주민들의 살림집을 최단기간 내에 1도 세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심화시켰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살아나는 최적화된 설계안 작성과 건설역량 편성, 자재보장을 선행시키고 시공단위들에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건설자들은 앞선 시공 방법의 도입과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힘을 넣으며 여러 동의 다층 살림집과 다가소, 유치원 건설을 입체적으로 내밀어 전반적인 공사 과제를 성과적으로 끝냈습니다. 이와 함께 방대한 토량 처리와 주변 정리 작업을 다그쳐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공사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마감 고온제 등을 제때 생산 보장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살림집 건설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섰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도 독특한 형식으로 설계된 주택구가 1도섬으로서 이곳 주민들은 모든 생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살림집에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 속에 돈한푼 들이지 않고 새 집을 받아 하는 발전소 종업원들과 주민들은 새 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창조대전에 애국에 성실한 땀방울을 바치며 살림집과 마을을 알뜰하게 관리하여 당의 운동을 길이 조내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마을이 들썩하게 춘판을 펼친 주민들과 아이들의 희열과 낭만이 넘친 모습은 새집들이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황해북도안의 일꾼들이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 평양시 안의 보통 교육 단위들에서 학생들을 건장한 체력을 지닌 미래의 육군, 조국의 용리를 빛낼 유능한 체육선수 후비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목적 지향성에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성과 해당 단위들에서는 학교 체육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의 연령, 심리적 및 체질적 특성에 맞는 실리고 우월한 교수 훈련 방법들을 창조 도입하는 데 주되는 힘을 놓고 있습니다.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 찾아내고 그들에 대한 훈련 지도에 품을 들이고 있는 서성구역 와산소학교의 교원들은 축구, 태권도 기초기술 동작들을 숙련 공고화시켜주는 데 필요한 보조훈련 기재들을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성구역 장경소학교에서는 수용 편지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용법을 터득하는 데서 나서는 운동 요령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킨 데 기초해서 효과적인 훈련 방법들을 교수 실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유연성 능력을 제거하고 회전, 뛰기 등 예술체조 기초 기술 동작들을 원만히 습득시키고 있는 평양 제1사범대학 부속 평천고용 미래소학교의 교수 훈련 경험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사동소학교, 평천구역 새마을소학교의 탁구 교원들은 각이한 위치에서의 치기 동작 수행, 다양한 회전공에 따르는 체의 각도 및 힘 조절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학생들의 훈련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평양 제4소학교, 만경대구역 건국호급중학교, 칠골소학교, 팔골소학교, 대동강구역 문수소학교, 사동구역 성화고급중학교 등에서도 축구, 태권도, 육상, 수영을 비롯한 종목별 교수 훈련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소식. 이스라엘이 14일 가자지대에 대한 공습을 또다시 감행했습니다. 이날 가자시와 한 유니스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산림집과 피난민 촌막, 모임 장소 등을 목표로 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21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팔레스티나 이슬람교 항쟁운동 하마스와의 종화 합의를 위반하고 가자지대에 대한 공습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초사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1: 까메룬에서 분쟁으로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래 서부의 여러 지역에서는 분립주의 세력의 존동이 우심해지는 속에 무장 충돌이 계속 발생해서 10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14일 바멘다에서는 무장 인원들이 한 식당에 쳐들어가 손님들에게 사격을 가해서 3명을 죽이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철준, 리명옥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저선주한 방송입니다. 주체비업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 제부로 소중히 간직할 것이며, 영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에 휘향한 모든 것을 당겨올 것입니다. 명당자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아내시고 위민 헌신의 창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백두산 건축연구원 실장 량철광 동문은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인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이 땅 위에 펼쳐지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나라에서의 명당 자리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명당 자리가 필요하며 인민의 웃음소리 넘치고 인민의 락을 누리는 것이라야 명당 자리로서의 가치와 우위가 있다고 하시며 인민 사랑의 새 역사를 끝없이 펼쳐가고 계십니다. 인민을 위하여 명당 자리가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이 땅의 열도서는 우리의 건축물들이 어떻게 되어 그토록 아름답고 훌륭한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있습니다.
0: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몸소 그 이름 지어주신 경로동. 보통간 기술을 따라 색깔 고운 다락식 주택들과 소층 살림집들이 구색이 맞게 들어앉은 경로동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또 바라보고 싶은 그 이름도 아름다운 경로동의 위치 선택과 건설의 세부마다에도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세심한 용도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고 하면서 경로동 사무장 리승남 동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 우리 경로동은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솟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토전도 잡아주시고 도와주신 설계도면은 그 얼마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어 찾고 찾으신 날과 다른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 사회와 집단을 위해 한생을 묵묵히 깡구리 바쳐가는 공로자들과 노력 혁신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었으면 우리 경리동의 산림방 하나, 공공건물 한 채, 봉사시설 하나, 그리고 원림조선과 지어 노선보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세심히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황홀하게 일떠선 경리동을 찾으셔서는 자신이라고는 깊이 묻어두시고 채집들이를 한 이들을 따뜻이 축복해 주시고 몸소 살림집들도 돌아보시면서 미흡한 점이 없는가 하나하나 물어주실 때 온 나라 인민이 우리 원수님은 우리 인민 모두의 자애로운 친어부이심을 또다시 가슴 뜨겁게 절감하였습니다.
0: 우리 당의 순관 인민사랑의 뜻에 떠받들려 수도의 명당 자리에 일떠선 기념비적 창조물들 중에는 평양종합병원도 있습니다. 찾는 사람들마다 새롭고 독특한 병원의 면모와 현대적인 치료 설비들, 최상의 의료봉사 조건에 경탄을 금치 못해 합니다. 지금도 평양종합병원 준공을 기념하여 하신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뜻깊은 연설이 인민의 심금을 세차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날 귀중한 생명들과 우리 생활의 약동을 위하여 우리 당이 교령한 보건혁명 수행에서 첫 결실을 이뤄냈다는 긍지와 함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리상에 불과하였던 것을 마침내 눈앞의 현실로 펼쳐놓았다는 자부심에

감격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정말로 제일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마음속 제일 첫 자리에 항상 넣고 있었던 사업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의 경의하는 정비석 엄지. 마음속 제일 첫 자리에 항상 넣고 있었던 사업. 인민의 삶과 행복에 대한 이런 순간 수건을 안으시고 경의하는 정비석 엄지께서는 이 땅 위의 명당 자리들에 모두 인민의 보금자리, 인민의 재부들을 일도 쓰여주고 계십니다. 이 나라 곳곳을 하나하나 직접 밟아보시며 수많은 명당 자리를 찾아주시고 거기에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 잔존물들을 훌륭히 일도 쓰여주신 경의하는 정비석 엄지. 풍치스려한 보통강관의 훌륭히 일도 쓴 경로동의 가관, 저곡당 북변에 서산한 중평온실농장에 찾아가 보아도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사리지 문명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보아도 우리 어버이께서 잡아주신 명당자리에 인민사랑의 재부들이 솟았다는 격정 넘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을 우리 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멸사복무의 료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정비소동지께서 계시어 이 땅의 명당자리마다 있어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명당자리.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종합보도입니다. 조국의 존의와 명예를 선양하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심차게 견인하며 인민을 위한 노동당의 정책과 결정들을 완벽한 결과로 실현해 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스러운 모습에서 온 나라 천만 인민은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군대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분열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중위대상공설에 동원되어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인민군대를 믿고 우리 조국의 내일을 마음껏 설계하겠다는 감높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영광의 시대를 역사에 기록하는 대건설 사업들의 인민군 장병들을 앞먼저 세워주시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 대한 우리 당 투기의 신인, 그 무엇으로서도 보상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투기의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었습니다. 전 세계를 파국적인 상황에 몰아놓은 악성 전염병이 우리 경내에 끝내 유입된 엄청난 사태 앞에서 인민군대의 군의 품은 전투원들을 굳게 믿으시고, 이미 사수전의 최전방에 급파하시었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연의 광란이 각초에서 사납게 기승을 부리던 때에도 인민군 장병들을 인민들이 입은 재난을 가져주기 위한 성스러운 전역에 다시금 불러주시었습니다. 우리 당 중앙이 5만 세대 사령집 건설을 결정하면서 제일 먼저 믿은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당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 무력이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대건설 전역들과 피해복구 전구들에서 영적 이윤을 떨친 인민군대가 기본 전장을 타고 앉아야 전반적인 건설 대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총기수동지시였습니다. 군인들이 있는 것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다 가보아야 한다고, 군인들이 있어 최고 사령관도 있다고 하시며 서해의 최대 열정 수역 마지막 한끗 섬초수까지 찾아가신 뜨거운 그 사랑,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라시며, 대학교치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 초소의 병사들을 한명한명 자신의 곁에 세워 한 생의 소원을 다 풀어주신 그 운정은 오늘도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기수 동지의 마음속에 인민군대라는 그 부름이 어떤 크나큰 무기로 자리잡고 있는가를 언덕스러 절감하면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수호자의 군기 높이, 창조자의 군가 높이 시련을 이겨내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여운군대의 존엄과 명예를 빛나게 알아새겼습니다. 여웅쪽 조선인민군 장군 75돌을 성대에 기념하던 그날 우리 인민군대 투기의 충실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시면서 경애하는 총기수 동지께서는 광풍 속에서 더욱 억세어지고 시련 속에서 더욱 강대해지는 우리 국가의 모습은 싸우는 군대의 모습에 비껴있고 우리 인민이 올라선 존엄의 절정에서는 영웅적인 군 장병들의 이름이 빛나고 있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혁명투쟁사의 특기할 사변으로 기록된 당시의 고찰의례의 높은 연단에서 지난 5년간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전처에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준엄한 전장에서 또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당의 명령 지시를 받도록 피와 목숨, 땀으로 거대한 성과를 쌓아 올리고 무수한 영적 위훈을 기록한 우리 인민군대를 본대의 명의로 높이 평가하자는 것을 정중히 제의하시어 시대와 인민의 열광어린 경의 속에 자랑스러운 그 이름을 빛내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수동지시였습니다. 정녕 천하제일의 위대한 소령을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전설적이고 전능한 군대, 영적 조선인민군이 있어 전면적 국가부흥의 실현은 확정적이며 이땅 위에 인민의 비상사회는 반드시 일도서고야 말 것입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78돌세에 즉음하여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부델 마주이두 티부니 9일 이 나라 조제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다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에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0: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이룩했으며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 후대 교육 사업에 적극 기여하지한 지식인들에게 국가 학위 학직이 수여됐습니다. 16일에 진행된 수여식에는 내각 부총리 전성국 동지 지식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 학위 학직 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사회과학원 역사요원구소 연구사 조희승 동지에게 원사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장 장성철 동지, 강좌장 왕상독 동지, 김치공업종합대학 연구사 최영목 동지, 평양의학대학 부강좌장 정남훈 동지,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 강좌장 양혜영 동지, 사회과학원 서장 소성일 동지, 국가과학원 실장 리명환 동지, 정준택 원산경제대학 강좌장 한현 동지, 지도교원 최용남 동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연구사 김용수 동지에게 교수의 학직이 수여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장 김철학 동지, 부학부장 최성집 동지, 소장 개은철 동지, 처장 엄성진 동지, 강좌장들은 우성섭 동지, 리경일 동지, 실장 김현일 동지, 부원 주진혁 동지, 교원들인 황현희 동지, 박성호 동지, 연구사들인 김준규 동지, 최현수 동지, 신용학 동지, 조경호 동지, 홍광철 동지, 한은종 동지, 김경아 동지, 박사원생들인 유금성 동지, 변승준 동지, 변금욕 동지, 김치공업종합대학 실장들인 백금욕 동지, 마진성 동지, 엄상철 동지, 교원들인 남운영 동지, 황혜경 동지, 연구사들인 박충일 동지, 홍광역 동지, 추기역 동지, 엄광성 동지, 김보현대학 교원 박시연 동지, 평양 제1사범대학 연구사들인 김경일 동지, 김명학 동지, 평양 제2사범대학 강좌장들인 김분실 동지, 리춘길 동지, 지도교원 로용 동지, 평양건축대학 교원 육소경 동지, 연구사 윤시용 동지,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 강좌장 백용철 동지, 평양외국어대학 연구사 리동일 동지, 평양과학기술대학 학부장 최문명 동지, 평양출판인쇄대학 강좌장 김주성 동지, 연구사 김군성 동지, 평양교통운수대학 실장 김창섭 동지, 평양연국영화대학 과장 리창헌 동지, 금성정치대학 강좌장 리만석 동지, 보장 리지성 동지, 연구사 김용일 동지, 금성제2중학교 강좌장 어철남 동지, 평양제1중학교 교원 정내연 동지, 모란봉 제1중학교 교원 백창호 동지, 사회과학원 실장 로일남 동지, 연구사들인 강금철 동지, 리혜숙 동지, 차선일 동지, 국가과학원 실장들인 어성일 동지, 윤금철 동지, 유봉걸 동지, 김종남 동지, 연구사 최향미 동지, 함흥분원 실장 지종수 동지, 생물공학분원 실장 정철남 동지, 연구사 김철민 동지, 박사원생 리신혁 동지, 보건성 실장 조문황 동지, 의학연구원 처장 김종호 동지, 실장 서성수 동지, 농업과학원 실장 전영건 동지, 연구사 리은주 동지, 경공업연구원 실장 김광우 동지, 교육성 과장 홍광원 동지, 소장 리현 동지, 조선민속박물관 학술연구원 리철남 동지, 옥류아동병원 과장 김진명 동지, 체육성 소장 허범순 동지, 평성수의축산대학 교원 김철진 동지, 충성상업봉사대학 강좌장 박창력 동지, 평안북도 당학교 교원 김현일 동지, 사리연시 운하소학교 교장 김혜경 동지, 항해북도 종합병원 원장 리성환 동지, 강원도 농업과학연구소 소장 박준원 동지, 김종숙 사범대학 강좌장 선우광역 동지를 비롯한 86명에게 박사의 학위가 수여됐습니다.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1: 농업 생산 구조를 바꾸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며 알곡 생산을 누리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4월 밀벌이 씨뿌리기에 진입했습니다.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다음 해 밀벌이 농사와 관련한 기술 전수회를 실속 있게 조직하고 해마다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데 맞게 우량 품종의 종자 확보와 지력 개선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파종 면적을 천여 정보나 늘인 황해남도에서 포전마다의 유기질 비료를 많이 내고 땅 다루기 등 선행 공정을 예견성 있게 추진하면서 씨뿌리기를 일정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봉천군과 연안군, 옹진군의 농촌들에서 생육 기일이 짧고 소화가가 높은 우량 품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토양 조건과 품종별에 따르는 씨뿌림 양과 씨앗 묻는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 밀 재배 적지를 바로 선정하고 노력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 영농 작업이 동시에 벌어지는 속에서도 수안군, 곡산군의 농장들에서 자기 지역의 기후 조건에 따르는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적용하고 기계화 비중을 늘리면서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학 농사에 다소하게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한 평안북도의 농업 근로자들이 가을 밀벌이 씨뿌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마군, 창성군, 동창군에서 강냉이 가을이 끝나는 차제로 밑 비료 주기를 책임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햇빛 말리우기, 종자 소독을 끝내고 포전별 필지별로 씨뿌리기를 알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등지에서도 파종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품종들의 생물학적 특성과 토양 감쇄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날마다 많은 면적의 씨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우리의 계획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준으로 올려 세우려는 강력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함경북도에서 청진 농업대학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했습니다. 1만 7천여 평방미터의 연건축 면적에 교사와 종합강의실, 전자도서관, 실험실, 체육관, 기숙사를 비롯해서 교수 교양과 농업과학기술연구, 학생들의 학과 학습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대학이 건설됨으로써 당의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을 주도해갈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수 있게 됐습니다. 총진농업대학 준공식이 16일에 진행됐습니다. 함경북도당 위원회 책임비서 김도일 동지,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허경철 동지, 도와 총진시의 일꾼들, 교원들, 건설자들, 총진농업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도 이민위원회 위원장 박명호 동지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

0: 학자와 토론자들은 종진 농업대학의 준공은 후대 육성, 인재 육성 사업을 혁명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주체교육 발전에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아나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정기수 동지께서 나라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학의 개건 계획안과 설계안을 몸소 보아주시며 건설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당내 교육혁명 방침을 받들고 도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과감한 실천력과 분발력으로 대상 공사들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결속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학의 일꾼들과 교원들이 경애하는 정기수동 측에서 제15차 전국 교원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보다 개선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더욱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해서 학생들을 혁명 실천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알차게 키울 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학생들이 광농사 실현의 개척로를 앞장에서 열어줬길 일러만고 돈철을 아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기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대학의 여러 곳을 참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당 책임비서와 도안의 일꾼들은 새로 건설한 농업과학원 축산학연구소 화재 축산 연구 분소를 돌아봤습니다.
1: 전국 인공지능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연구 토론회가 조선과학기술 정연맹 중앙위원회 조선인공지능학회의 주최로 15일과 16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 및 연구 토론회는 당대 9차 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받들고 인공지능 부문에서 이룩된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들을 논리 보급 일반화하여 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평양 제1사범대학, 차광수 신의주 사범대학,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를 비롯한 20여 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참가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개척과 운영,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발표회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선진 기술을 적극 창조 도입하여 인민경제의 지능화, 무인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는 90여 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됐습니다. 연구 토론회에서는 지능형 로봇 기술 개발 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토의됐습니다. 이 기간 최근 대규모 언어모형 기술과 인지과학기술의 세계적 발전 추세에 대한 강의들도 있었습니다. 전국 인공지능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연구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부단히 완성하고 산업화하여 경제 창성과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0: 다음, 이스라엘에서 올해 들어와 8월까지의 기간에 무역 적자가 약 338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이 기간 수출이 줄어든 반면에 수입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함용 씨 탁승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내일은 9월 18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유도래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요나를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부존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과 대동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해산이 낮 최고 기온은 28.3도씨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고송, 금야를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전천, 경원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북부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주로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씨,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송, 사리원, 원산, 청진, 남포,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함흥,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와 개송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송,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청진,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밤한때 흐리겠으며 개송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8도씨, 28도씨, 신의주 17도씨, 28도씨, 해주 19도씨, 29도씨, 사리원 18도씨, 29도씨, 강계 10도씨, 28도씨, 원산 16도씨, 24도씨, 함흥 14도씨, 27도씨, 청진 16도씨, 24도씨, 해산 8도씨, 27도씨, 남포 18도씨, 29도씨, 라선 17도씨, 24도씨, 개성 19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중질기예보입니다.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9월 19일에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23일에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19일이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 내지 4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함흥, 청진, 나성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20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강계, 청진, 남포, 라성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 사리원, 개성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희산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1일에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병성, 사리원, 남포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 해주, 강계, 원산, 함흥, 청진,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희산시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22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희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3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남포, 라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 사리원, 개성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 희산시에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4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21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사리원, 개성시 29도씨, 신의주, 함흥, 남포시 28도씨, 해주시 30도씨, 강계시 26도씨, 원산시 25도씨, 청진, 해산, 라선시 24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1일 전반 해상에서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2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려 언제나 깊이 마음 쓰시며 끝없는 헌신의 자옥을 이어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문수물놀이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문수물놀이장 관리소 부경리 리명성 동무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혁명 영도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3년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 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어 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공하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실내 물놀이장과 야외 물놀이장의 미끄럼때 수조, 파도 수조를 비롯한 각종 물놀이 수조들과 여러 체육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공법의 요구대로 시공을 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멋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내 물놀이장의 외벽에 갈매기와 겁둥어, 물방울 등을 대상 특성에 맞게 색타일로 형상하면 외벽 처리가 더 특색있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흥부로워진다고 하시면서 마음껏 웃고 떠들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자애로운 후보의 영상을 오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한 때로부터 어느덧 1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나날 이곳에서 끝없이 차고 넘친 행복의 웃음소리는 열화 같은 사랑과 정으로 희생적인 헌신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끝없는 찬가였습니다.
2: 문수물놀이장 관리소 작업반장 정윤희입니다. 위대한 오보의 따뜻한 사랑 속에 우리 물놀이장에는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인민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물놀이장에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류인민 야외빙상장, 총류원, 평양종합병원을 비롯해서 대동강기술계 훌륭하게 일뜻은 창조물들마다에서 노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인민이 바란다면 도로에도 꽃을 피우고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실 숭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끝없는 헌신으로 인민의 숙원을 현실로 꽃펴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용도 아래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창조와 변혁의 위대한 산하들이 연속적으로 태어나 새 생활, 새 행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기쁨이 끝없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당의 병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를 언제나 깊이 간직하고 봉사활동을 더 잘하고 모든 시설들을 에어관리하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길이길이 전해가려는 것이 우리 물놀이장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3: 다음,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청년 애국자들이 자랑찬 위훈을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향유의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으며 어머니 자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춘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청년 존의들의 충천한 기세와 과감한 분투는 당 결정 관찰을 위한 정진군 대오에 지남없는 생기와 활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혁의 새 시대를 더욱 빛내어갈 불같은 지향과 열망을 간직하고 청춘의 자서전을 애국으로 수놓아가는 청년들에게 우리 당이 안겨준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의 값높은 용예는 오늘 청년대오의 힘과 지혜를 안겨주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 창조에로 떠밀어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기간공업부문의 청년 선구자들이 당대회 결정관찰을 위한 전국마다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며 기수의 용예를 떨쳐가고 있습니다.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공업부문을 중시하는 당의 믿음과 기대에 더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하려는 온 나라 청년 탄부들의 투쟁요리가 비상이 승화되는 속에 함남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수동 석탄생산사업소 운곡갱의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고자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석탄증산에 적극이 바지하고 있습니다. 새 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강렬한 지향을 안고 령성지계 연합기업소 상원세민투 연합기업소의 청년 선고자들은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장안 도입하고 각종 부속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며 증산투쟁의 도를 펴나선 대호의 앞장에서 선도자적 역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일토의 혁신자로 장의관 명수로 집단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부모 없는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어준 에라군 기계종합기업소 노동자의 미고도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전면적 부흥의 활로를 앞장에서 이뤄나갈 일념을 안고 화력발전소들에서의 전력증산을 위한 새로운 조정체계를 연구 완성한 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전력공업, 화학공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 성과들을 이룩하고 국제학술 잡지에 실용적 가치가 큰 논문들을 발표한 국가과학원 김일성 종합대학의 청년 과학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온 나라 청년들의 투쟁에 더없는 생기와 활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경공업 부문과 림업, 수산 부문에서도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들의 정신세계와 일본세를 따라 배워 집단적 혁신과 위운을 창조하기 위한 청년들의 요리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기대 운동과 한교대 도하기 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선구자가 되어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김일성 청년용예상 수상자인 사리원 방직공장 직포공의 모범을 따라 공장의 청년들은 세기준 세기록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 누구나 이약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소중히 간직한 량강도 림업관리국 배감 갱목 생산사업소의 운전사 청년은 청년들을 돌격대 활동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통나무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안남도 수산관리국 문덕수산사업소 조선노동당의 딸 청년 여성 용웅호 선장과 처녀 오르공들도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당과 저국을 충직하게 받들며 귀중한 청춘 시절을 창조와 위운의 날과 달로 이어가는 청년들의 강력한 기상과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당 결정 관철의 전구들 마다에서는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요리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용성기계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상설비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대상설비 생산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공정간 연계를 긴밀히 하면서 높이 세운 일정 계획을 틀림없이 수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군 주철공장에서 가치 있는 기술 혁신 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주물품 생산 기일을 훨씬 단축하고 있으며 1, 2기계 직장들과 대형 공작기계 직장에서는 현대적인 설비들의 만가동 만보화를 보장하며 압축기 부분품들의 가공을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선군 압축기 직장에서는 압축기 가공과 조립 속도를 높이고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술 혁신 운동을 더욱 고조시키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재 생산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각종 소재들을 연속적으로 부원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대상 설비 생산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증산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진군기세를 고조시키고 있는 용성기계 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대상설비 생산 성과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3: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 대한 당 정책적 요구에 맞게 남포시에서

0: 고된 농사 결속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사업을 박력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가을거지와 나달털기, 가을밀보리 씨뿌리기를 적게 다그쳐 끝내기 위해 모든 부서들과 일꾼들이 선전선동부와의 배합작전, 협동작전을 강화하여 대중의 애국적 요리를 배가해주는 사상전의 도수를 부단히 높이도록 정책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전선동 역량을 시안의 농장들에 파견하여 포전마다 이세워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당의 농업정책 관철이라고 고마는 집중경제선동을 참신하고 기동성 있게 벌리기 위한 준비사업에 주목을 돌렸습니다. 15일에 진행된 선전선동 역량 출동식에는 시와 구역, 군, 공장기업소의 당 선전부문 일꾼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 등이 참가했습니다. 출동식에서는 방송 선전차를 비롯한 선전선동 수단들의 준비 성량이 평가되었으며, 온천군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 공연에 대한 보여주기가 있었습니다. 출동식을 통하여 현장 정치사업, 경제선동의 방법론을 다시금 체득한 당 선전부문 일꾼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 방송원들은 시안의 농촌들에 나가 포전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렸습니다. 천리마구역, 와우도구역, 대안구역, 강서구역, 온천군 등의 농장들에서 이들은 방송선전, 예술선동, 구두선동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경제선동 활동으로 올해 농사 결속을 위한 영농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고무했습니다. 남포시의 전야를 들끓게 하는 화선선동은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할 여지로 충만된 대중의 투쟁 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1: 다음. 13일 이라크의 바스라주에 있는 한 비료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죽고 약 50명이 질식돼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함영희, 정병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이 시간에는 2024년에 창작된 방송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조국의 산과 강을 연연히 이으며 끝없이 펼쳐진 이 땅을 사람들이여 무심히 걷지 마시라. 그 한치 한치의 땅에 오보이 장군님의 애국 헌신의 열과 정이 얼마나 뜨겁게 새겨진 것인지 우리 다는 모르거니, 세월은 흐르고 흘러도 그 한 줌의 땅에 깃든 이야기는 의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며 끝없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0: 방송극 위대한 애국자.

0: 아이고, 저 망할 놈이 버그가 범부터 품들여 심어놓은 숱한 농작물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 놓는구나. 아이고.
1: 자, 이런. 아, 농작물이 문제요. 불난 큰 물에 지방쪽이 터져서 새로 종리해놓은 토지가 다 씻겨 내려가면 농장이 미천이 농원할 판인데. 어? 산업반장, 아, 뭐라오?
0: 예.
1: 빨리 농장원들 동원해서 저 수백 정부의 농경지를 구원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게 아니오?
0: 예. 아, 참. 알겠어요. 내 이제 작업하는 돌을 모두 총동원하겠어요.
1: 그 농장의 뚜락돌들을 싹 다 동원하오. 소달구지까지 싹 다. 아, 물고 물고리나.
0: 예?
1: 지방쪽이 무너지지 않게 미리 흙가마니들을 쌓아야 할 게 아닌가?
0: 응? 아, 알았다니까요. 관련장 동지. 그럼 난 발로.
1: 아, 모두 입장으로 흙가마니들을 모두 그 제방들에 쌓아야겠어. 빨리 빨리. 예.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야, 용란아, 넌 뭘 그렇게 꿈꾸느냐, 어?
2: 야, 이거, 사마리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1: 에이구, 이리 내놔. 그래, 밥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힘들지 않더냐?
2: 예? 아니, 누구야, 뭐.
1: 자,
3: 저거, 흙가마니를 한 손으로 훌쩍 들어서, 이야, 아, 관련장 동진 완전 이거 영화에서 나오는 찜떡정 같습니다.
4: 예.
1: 뭐라고? 요즘 젊은이들이라는 게 나달이 어떻게 생겨서 입에 들어가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야. 아,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일할 줄은 통. 자, 어, 그렇지. 그저 그쪽에도 가마니들 분들이 좀 더 싸우라고. 자, 예로부터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만은 베고 죽는다고 했는데 그 종자도 땅이 없으면 어디다 뿌리겠냐?
3: 어? 옳습니다. 관련장 동지 말대로 종자를 하늘에 뿌릴 수야 없지요. 천만 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1: 예, 긴 녀석. 땅이 귀한 걸 아는 농사꾼은 참새처럼 입만 까서 제잘 굴 줄 모르는 법이야. 그럼.
0: 관련장 동지, 이젠 농경지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제방뚝을 다 보강했으니까요.
1: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설치 부분들을 잘 보강해줘야겠네.
0: 예, 알겠습니다.
3: 이야, 아, 저놈의 우리가 우리 관련장 동지한테 끝내 항복을 했구나.
0: 아, 고로.
3: 예.
0: 아, 우리 관련장 동지가 누구라고.

0: 자, 좀 조용들 하시오. 네, 군당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해서 알게 됐는데 얼마 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해서 유실된 땅이 한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셨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시려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단 말이에요. 모두 좀 생각들 해보. 어버이 수령님을 천만 뜻밖에 잃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 비문에 가슴을 치면서 그때 우린 뭐라고 맹세했는가?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우리 장군님을 농사를 잘 짓는 것으로 더 잘 모시자고 맹세하지 않았소? 그러니 그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 자기 작업반과 분조의 토지들을 하루빨리 원상복구하고 보식을 해야겠소. 한 채의 땅도 유실되는 일이 없기를 말이오.
1: 예, 알겠습니다.
0: 그 내일부터는 그 농용지 복구 실적을 놓고 반장 분조장들을 되게 달군다는 걸 명심하오.
2: 알겠습니다.
0: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이만 합시다.
3: 박수, 관련된 동지. 그 샘골론이 있는 길목에 그 폐인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0: 아, 그건 아직 가만히 있어. 차차 두고 봅시다.
3: 차차요? 아니, 그냥 둬두면 다음번 비에 더 크게 패이겠는데요.
0: 아, 글쎄 알았다니까.

0: 야, 그 우리 관련장 동지가 정말 땅을 기증 여기는 분이구만요.
1: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관련장 동지 아버지는 농업협동화 때 반동놈들이 저수지뚝을 폭파해서 농경지를 모두 파괴버리려고 날뛸 때 그걸 막아놔서 목숨까지 바친 애국열사란 말이에요.
0: 아니, 반장농지, 그게 정말입니까?
1: 정말하니 뭔.
0: 이야.
1: 동문 농장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농장 연역 서계실에 가면 관련장 동지 아버지 사진이 있어.
0: 아니, 그럼 그 사진이 우리 관련장 동지 아버지였습니까? 이야, 저도 연역 서계실을 참관하면서 보았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아, 그분이 바로 관련장 동지 아버지라니까.
0: 이야, 대끝에서 배가 난다더니 그래서 관련장 동지가 땅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댔구만요. 이야.

0: 까마지들 말고 먹어라. 자, 저 맥이 빌거라요. 잘 먹는다.
1: 돼지 물을 주던 모양이구만.
0: 예. 아이고, 이제 들어오시오. 아이고야. 여놈들. 아, 어젯밤은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또 관련이 사무실에서 쉬셨소.
1: 무슨 참 같은 소리다. 아, 엄번 볼판에서 총인 돌 때 온들이랑 같이 시켜 내린 농경지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다가 들어오는 길인데.
0: 아이고, 수고가 많았겠소다. 그래, 농경지 복구는 다 끝내셨소?
1: 다 끝내는 게 뭐요? 한 2, 3일은 더 해야겠소.
0: 아니, 그렇게 많아요? 손수지 제방이 터진 것도 아닌데.
1: 아, 조수씨 제방이 터졌다면야 며칠 동안에 어떻게 복구하겠소? 폭우에 시켜 내린 정도니까 며칠이면 되는 거지.
0: 예, 당신이 또 수고를 해야겠수다.
1: 할 수 없지. 관리원장이라는 게 땅을 내놓고 무슨 일꾼 구실을 제대로 하겠소. 아, 참, 내가 당신하고 토론할 게 있어서 집에 들렸소.
0: 아니, 무슨 문제인데요?
1: 우선 돼지부터 좀 보고 말 좀 하자. 우량종자라고 놓은 돼지가 이제는 쓸만하게 살이 올랐을 테지.
0: 아이고, 어서 보시오다. 저쪽 두칸이 그때 놓은 우량 품종이오다. 근데 갑자기 그걸 왜요?
1: 이거 이것들이 한 80kg 정도는 꽤 나갈까?
0: 아, 그럼요. 우량 품종이어서 잘 먹이기만 하면 120kg은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 목성이 얼마나 좋은지. 네, 이번엔 꼭 120kg짜리는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1: 아, 그럴 수가 있나? 당장 잡아야겠는데.
0: 응? 잡다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1: 여보, 이 두 마린 당장 잡아야겠소.
0: 아니, 한참 크는 돼지는 왜 잡는다는 거요?
1: 아, 더 큰 걸 위해서지.
0: 더 큰 거라니.
1: 여보, 그 농경지 복구를 빨리 해제키자면 청년 돌격대원들이 힘을 써야 할 게 아니오, 힘을.
0: 아니, 그럼 농경지 복구 때문에 제 집에 돼지를 잡는단 말이에요? 뭔 세상에.
1: 아, 그렇지 않으면 농장 토지는 국가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땅이란 말이야. 국가재산을 잃고 제 집 재산이나 불구면 그게 어디 농사꾼인가? 더구나 폭우 피해를 입고 제때 대책을 못하면 문제가 서, 문제가. 내 말로 알아들었어?
0: 이건 그저 잡아먹을 건 돼지로다.
1: 응? 뭘 또 죽은 거래요? 우견이 있나?
0: 없으다. 당신이 하는 일이야 다 잘하는 일이죠. 잘못하는 것만 내놓고.
1: 그 말이 경사진다.
0: 응? 어? 에이구, 내 언제 한번 당신이 그 거짓을 당한 적이 있었어. 에이구, 선배가 내 팔자도 기고 100kg이 이제 한갓 꿈이 되고 말았어.
1: 자자자, 이런 정말. 아, 꿈타령 운전 그만두라는데. 응? 가만, 근데 여보, 저기 토밭이 왜 저렇게 패웠어?
0: 아, 이번 폭우에 뭐 씻겨 내리지 않은 땅이 있어요? 며칠째 내린 비가 토밭 경사면을 그렇게 패워 놓았으다.
1: 아, 그럼 빨리 미우고 남새라도 한 폭이 더 옮겨 심어야지. 뭐 지네 하는 일을 보면 주인다운 데가 없단 말이야.
0: 아니, 우리 집이 어디 남자 손이 있는 집이요? 어? 아, 당신이야 늘 밖에 나가 사는 사람이고 내 손으로 다 해야겠는데. 아, 일 나가면서 숱한 짐승들을 먹이자니 손이 팽이처럼 돌아가도 어디 짬이 나야지요.
1: 에이, 사비나 가죠. 내 들어왔던 김에 팬 자리들을 메워줄 테니까.
0: 예? 아니, 아이, 그래도 영감이 제가 집주인이라는 걸 잊지는 않았으다래.
1: 뭐?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이 아니면 누구란 말이요? 당신이야 어디까지나 안 주인인 거고.
0: 아이고, 아, 바쁘다면서 어서 일이나 보시오. 토바 선지라는 건 좀 있다가 내가 하겠수다.
1: 무슨 말이 그리 많소. 가져오라면 가져올 게지.
0: 예, 알겠수다. 아, 참, 아, 사비하고 용감 옆에 있지 않소?
1: 어? 어, 여기 있었군. 농사꾼이라는 게 뭐니 뭐니 해도 땅이 귀한 걸 알아야지.
0: 당신은 그저 땅, 땅. 자, 그럼 난 옆집에 잠깐 좀 갔다 오겠습니다.
1: 빨리요.
0: 예.
1: 자.
2: 여가, 자기 손님.
3: 아버지,
2: 아버지.
1: 어기냐? 밖에서 오는 길이가?
2: 네, 예, 그래요. 엄마, 아버지 어쩌세요, 뭐라 이거? 그런데 아버지 지금 뭘 하세요?
1: 토밭이 폭우에 피었길래 그걸 좀 손질하는 중이다. 자.
2: 예.
1: 자.
2: 저거. 아니,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다 알아요?
1: 야, 너도 이젠 며칠 있으면 졸업을 하겠는데, 도대체 언제 철이 들겠니? 예미가 짬이 없으면 누나도 좀 손질할게지.
2: 에이, 정말. 저는 두려서 뭐래요. 아버지, 난 지금이 딱 좋아요.
1: 저런 말하는 꼴 좀 보지. 누똥이라고 오자오자 했더니만 제가 어떻게 오늘처럼 컸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걸. 예, 땅이 없어 봐라. 네가 뭘 먹고 뭘 입고 살겠냐 말이다. 응?
2: 나도 다 알아요. 똥사꾼의 자식인 내가 땅이 귀한 줄 모르겠어요.
1: 아, 그래? 그걸 알면 됐다.
2: 야, 아버지, 이거 땀.
1: 이럽다. 아이고.
2: 참, 아버지, 내가 이제 관리위원회 앞을 지나오는데 면역 서기실을 참관하고 나오던 농장 청년들이 나보고 그 사진이 정말 너희 할아버지 사진이 맞는가고 저마다 물어보더군요.
1: 사진?
2: 예, 윤혁 서기실에 있는 친할아버지 사진 말이에요.
1: 아버지의 사진 보고 하는 말이구나.
2: 예, 응? 아마 작년에 농장에 탄원해온 청년들 같아요.
1: 그럴 거다. 정말 너의 할아버지의 말로 땅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긴 분이었지.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반동놈들이 우리 농장 토지를 파괴하려고 조수지 뚝에 묻어놓은 시간탄을 해제하다가 그만.
3: 안 된다, 이놈들아. 이게 어떤 땅이라고. 내 숨이 후통이구나. 절대로 이 땅은 못 다친다. 어림도 없어.

0: 말이야. 네 할아버지란 온 마을 사람들이 목숨 바쳐 지키는 이 땅을 이젠 너희들이 갖고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농사꾼들의 본분임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알겠냐?
1: 예, 명심하겠어요, 아버지.
2: 여보. 여보.
1: 거의자 두 자니 농장원들 속에서 산골론이 있는 길 쪽에 땅이 패인 걸 관리원장이 관심 두지 않는다고 말들이 좀 있습디다.
0: 쓸데없는 소리. 아, 기본 면적도 다 복구하자면 시일이 걸리겠는데 언제 그런 데까지 시시콜콜이 신경 쓸 수가 있는가 말이오.
1: 에이구, 아 그래도 대중의 의견인데 좀 새겨들으라고요.
0: 아, 알겠어, 알겠어. 곧 빨리 또 나가야 하니까 여보, 어서 밥이나 주.
3: 아, 동물! 호신!
4: 동진의 집에서 우리 털격대원들을 위해서 푸짐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3: 아니 그게 정말요?
4: 자요, 야 안경 너무 하라요.
5: 아이고 나도 좀 달라.
4: 예, 자요.
3: 아이고야. 그런데 아 이게 뭐야? 아 먹어도 알고 먹어야 할 게 아니야.
4: 그것도 몰라요. 시원한 갓김치에 호도분한 돼지고기 국밥.
5: 아 이거 촉보기만 해도 한 내 배가 얼씨고 좋다고 이 춤을 추는구나. 야.
3: 아 이거 뜨끈하구나. 아니 그런데 이거 숱한 청년 돌격대원들한테 다 고깃국을 먹이자면 돼지를 한 마리나 맺혀서는 안 되겠는데.
4: 한 마리가 뭐예요? 관리원장 동진의 집에서 기르던 우량종 돼지를 두 마리나 잡았는데.
3: 어? 아니, 두 마리나? 두 마리씩이나?
4: 야. 자, 어서 떠들라요.
6: 아, 그래, 그래. 야, 뜨끈한 국들을 듬뿍듬뿍 덮어주거나.
5: 아니요? 응? 아, 관리원장 동진. 아,
7: 잡시다. 잡시다.
6: 뭐니 뭐니 해도 농사꾼은 배가 든든해야 일을 해제낀다니.
4: 고맙습니다.
5: 아니, 뭐, 관리원장 동진, 같이 잡시다.
6: 하지만 그 돼지 두 마리가 공짜는 아니야. 예? 아, 오늘 밤 중으로 이 벌판을 싹 다 미끈하게 만들어야 돼.
5: 알겠습니다.
4: 좋습니다.
6: 자, 어서들 들면서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어? 어, 앉으라. 어? 예. 자, 앉자. 예. 어. 예. 거기다 앉으라. 예. 아, 사람 한 명이 평생 살아가자면 얼마만한 땅이 있어야 정상인지 어디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말해보라고.
5: 이거 아 글쎄 그런 것까지야 언제 생각해봤나. 아, 좌우간 땅이야 생산수단이니까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뭐.
4: 관리 원장 동지가 좀 해주십시오.
5: 예, 좀 해주십시오.
6: 내 말을 명심해 드리라고. 세계적으로는 인구 한 사람당 700평 일대의 중상으로 보내.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 한 사람당 차례지는 경지 면적이 매우 적거든.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땅 찾기를 그처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내세우시는 거고 광농사를 해서 종부당 수확권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1: 이야, 우리 관리위원장 동지 간단치 않구만요.
5: 아, 예.
3: 관리위원장 동지가?
1: 야, 관리위원장 동지가 여기 있는 걸 사방 찾아다녔구만요.
6: 어, 산업반장인가? 예. 야, 영란아, 예. 그 산업반장한테도 뜨끈한 걸로 한 사발 퍼주거라. 예. 어?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고 수고가 제일 많은데.
1: 아니. 아이고, 아, 난 벌써 우리 작업반 사람들하고 다 먹었습니다. 아이고 됐어. 야, 음식이 얼마나 푸짐한지 관련장 동진의 집에서 내온 고깃국이 아직 남았습니다.
6: 그래, 무슨 일인가?
1: 관련장 동지, 잠깐만, 다 좀요.
6: 영란아, 그 이왕 해내온 음식이니까 남기지 말고 다 없애거라.
4: 알았습니다. 자, 모두들 더들라요.
5: 나 껍데기.
7: 나도.
6: 아, 사람 반장 무슨 일이 생겼나?
1: 저 다른 게 아니고 관련자 동지 저 샘골론에서 내려오는 길목 있잖아요.
6: 근데
1: 어제 보니까 거기도 다리를 건너기 전에 비에 흠뻑 패였는데.
6: 그 소 뒷잔둥 만하게 패인 거 보고 그러지.
1: 관련장 동지도 봤어요.
6: 아 보자 그러면.
1: 거기도 빨리 원상대로 복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해야지 해야지. 하지만 당장은 유일 노력이 없으니 우선 기본 농경지를 살리는 게 급선무야. 그런 땅은 경지 면적이 올라있는 땅도 아닌데.
1: 경지 면적이 올라있는 땅은 아니래도 우리 농장의 구간에 있는 땅이 아니나요?
6: 아, 누가 아니라나. 일이란 다 손을 차가 있는 법인데 큰 걸 봐야지. 큰 걸. 지금 당장 거기까지 돌릴 노력이 어디 있나? 그럼 좌우간 샘골론 쪽은 숨을 좀 돌리고 후회복이요. 후회.
1: 야, 관련장 동지.
6: 그 대신 반장 동문 자기 작업반이 맡은 농경지 걱정이라도 하고 오늘 중으로 무조건 끝내야 돼.
1: 알겠습니다.
5: 관련장 동지, 여길 좀 보십시오. 아, 이만하면 되는지.
8: 어서 봐주십시오.
9: 예.
8: 어떻습니까?
6: 괜찮아. 자네들이 이번에 큰 수고를 했네. 예.
1: 아니, 관련장 동지는 뭘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그러세요?
6: 산업반장.
1: 예.
6: 좀 보라고. 얼마나 흐뭇한가. 며칠 전만 해도 비를 먹은 강아지처럼 빗물에 패운 자리들이 듬성듬성하던 게 이렇게 미끌하게 정리하고 보시까지 해놓으니 아, 온 볼판이 풀색 비료도 주단을 쭉 펴놓은 것 같지 않나? 어때? 멋있지?
1: 예. 그래서 군에서 나왔던 일꾼들까지

0: 우리 농장의 기본 면적은
1: 야, 꿀이라는 게 그저 이런 모습에 일하지 뭐, 거름.
0: 아니,
1: 저기 용난이가 아닌가?
0: 맞아요. 아까 샘골론 쪽에 일이 있어서 보냈댔는데.
1: 근데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숨이 턱이 닿아서. 아이고야, 야, 덤비기 왜 이렇게 덤비냐? 아, 그러다가 넘어질라?
2: 관련선 동지, 장군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1: 뭐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2: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 우리 동장 샘골로 쪽에 오셨어요.
1: 뭐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에.
0: 용란이, 야 좀 차근차근 말해라. 그게 무슨 말이야?
2: 어? 야 참,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 샘골로 쪽에 오셨단 말이에요.
1: 아니 뭐,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니까 말이다.
2: 정말

0: 내놔. 어서.
1: 그 다리 목에 이번 폭우로 패인 자리가 있지 않았나요?
0: 그래서.
1: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패인 땅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다가 수행한 일꾼들에게 삽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 수행하던 일꾼들이 삽을 가져오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 주인들이 일선이 바빠서 미처 여기까지 관심을 돌리지 못한 모양인데 우리가 복구해주자고 하시면서 선수 삽을 드시고 그 패인 자리를 메우고 계십니다. 갈려장 동지, 난 수행한 일꾼이 빨리 갈려장 동지를 찾아라고 해서 이렇게 봐.
0: 세상에, 세상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우리 장군님께서 한쪽의 땅 때문에 그처럼 바쁘신 현지들의 길을 멈춰 세우시고 삽까지 두시게 하다니, 이게 어디 농사꾼으로서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할 짓인가. 어이구,
1: 관련장 동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에 오셨는데 관련장 동지가 이렇게 가슴만 찍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련장 동지,
0: 관련장 동지, 그래 가야지. 어서 가서 배우망둑한 이놈의 죄를 빌어야지. 그래야 그 말고.

0: 관련자동진, 부부의 장군님을 만나 뵈었습니까?
1: 관련자동진,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떤 교실을 주셨습니까?
0: 어서 말씀하세요. 관련자동진, 관련자동진.
2: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군님께서
0: 아버지, 어서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아버지.
3: 아니, 여보, 관련장 동지.
2: 오냐, 오냐. 동무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이 그처럼 만류하였지만 소매까지 걷어올리시고 폭우로 패였던 땅을 이렇게 몸소 복구해 주셨습니다.
0: 그처럼 귀중하신 현지 지도의 시간을 그 한택의 땅 때문에 지체하시다니 세상에.
2: 나야말로 하늘을 쳐다볼 면목이 없는 농사꾼이.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 말로만 귀한 땅이라고 외우면서 노력이 긴장한 데다 경지 면적에 올라있지 않은 땅이라고 소홀히 여기다 나니 이런 죄를 짓게 됐다고 솔직히 말씀 올렸습니다.
0: 관련장군님.
2: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잘못은 고치면 된다고, 비록 크지는 않지만 류실된 땅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농경지로 등록된 땅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일부 일꾼들이 나라의 흙 한점 한점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 한줌 한줌의 흙이 어떤 땅인가 어버이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한평생을 바치시며 갖고 주신 땅이 아닌가, 바로 그 한줌 한줌의 흙이 모여 땅을 이루고 그것이 모여서 조국이 된다고. 이렇게 귀중한 땅을 잘 가꾸지 않는다면 영생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시는 오버이 수령님을 무슨 면목으로 배울 수 있으며,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선열들 앞에는 어떻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겠는가고. 그러시면서 땅은 결코 장부척에 등록되는 게 아니라 조국의 한 채 땅도 자기의 피와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의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0: 위대한 장군님!
2: 정말이지, 한 생을 농사를 늘고 오며 누구보다 땅을 귀중히 여긴다고 자부하던 나는 오늘이야 내 나라의 흙 한 줌 한 줌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0: 진정으로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1: 여관련장 동지!
0: 정말 우리 장군님처럼 내 조국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흙 한 줌도 자신의 살점처럼 그렇듯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애국자, 절세의 위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위대한...

0: 그렇다. 그처럼 무심한 한 줌의 흙도 끝없이 사랑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애국의 그 진정을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불멸의 위대한 사상으로 정식화해 주셨으니 사람들이여, 천만 년 세월이 흘러가도 위대한 애국자, 절세 애국자의 고귀한 한생은 부흥 번영하는 사회주의 이강산과 더불어 세세년년 끝없이 영생하는 것이다.
1: 지금까지 관리위원장 준배의 최혁, 작업반장 산옥의 심현숙, 준배의 아내 순녀의 김정희, 딸 오기의 리인의, 농장원 용란의 진경님, 청년들의 김수봉, 한장석, 최수경, 서라의 최혁.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리성만작, 변철경 연출, 박연실 편집. 위대한 애국자,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흉룡가극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초녀를 각색한 흉룡가극 꽃파는 초녀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흉룡가극 꽃파는 초녀는 1970년대 위대한 경도자 김종일 동지의 현명한 경도 밑에 일대 전성기를 알아온 가극 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피바다식 흉룡가극의 번복이며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입니다. 그럼 제2장 2경에서 나오는 음악 눈물의 맷돌 소리 처량하구나 세보라 돌아라 맷돌 돌듯이 달아 달아 처량하게 밝은 조달아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르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뉴송 기악 중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여성 기악 중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30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국기 아래 우리 집이 있다. 6시와 7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7시 17분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8시에 음악을 감상하시고 9시에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 특집, 위아도 지구를 이민의 리상향으로,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에 음악을 감상하시고, 14시에는 특집, 애국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오,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 소중한 부름 소나무와 민들레,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 원포지구에 새겨진 인민사랑의 자욱을 더듬어 볼수록 이런 제목으로 원포근로자휴양소 소장 조미숙 동지의 실감을 보내드립니다.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5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나라의 마다들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3분 하나의 살림집을 일도 세워도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가 있고 22시에 보도 22시 31분 방송국 행복의 별천지 23시부터 방송 마감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18일 금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총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 여드레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광장은 내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30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국기 아래 우리 집이 있다. 6시와 7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7시 17분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8시에 음악을 감상하시고 9시에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 특집 위화도 지구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에 음악을 감상하시고 14시에는 특집 애국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오.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 소중한 부름 소나무와 민들레,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 온포지구에 새겨진 인민사랑의 자욱을 더듬어 볼수록, 이런 제목으로 온포근로자휴양소 소장 조미숙 동지의 실담을 보내드립니다.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5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나라의 마다들.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3분 하나의 살림집을 일떠 세워도,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가 있고 22시에 보도, 22시 31분 방송국 행복의 별천지, 23시부터 방송 마감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국기 아래에 우리 집이 있다.
1: 새 집에서 맞이하는 환희의 밤, 잠들 수 없어 고리에 나서니 구비치는 별의 바다 웃음의 물결, 아함 저고충 홍자 위에 눈부시게 빛뿌리는 공화국 깃발, 나의 소원 꽃 피워준 따뜻한 그

0: 광양의 밤하늘을 물들이는 저 기포. 평범한 노동자인 이 몸을 감싸나 문명의 쇄고리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아 조국이여 고마운 어머니 품이여. 새 집의 열쇠를 이 손에 꼭 감싸시니 솟구친다 이 나라의 인민된 긍지. 만난 시련 물러딛고 우리 조국이 또 한 번 강해지고 이겼다는 자부심. 조국이여 정녕 무슨 힘 무슨 의지로 또 하나의 사회주의 본화가를 세웠는가. 국기 아래 반짝이는 저 불빛들은 그대 옥센 가슴에 빛나는 훈장대인가, 승리의 기념비에 새긴 무수한 금문자론가. 내 이름과 새 주소가 밝혀진 입사증, 두 손 모아 소중히 품에 안으니 그대의 아들됨이 자랑스럽구나. 옥첩같이 터팀없이 오늘을 또 안고 오신 위대하신 어버이의 줄기찬 힘이 핏줄 속에 뜨겁게 맥동쳐온다. 운명을 지켜주고 만복을 갖고 주시는 불굴의 의지와 지남없는 요래가 성스런 저 기폭에서 끊임없이 이 몸에 흘러든다. 한시도 조용치 않은 지구의 방방곡곡에서 전란의 포연 속에 피난가는 눈빛들이 놀라움을 터치는 찬탄의 목소리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이 존엄 이 복된 삶. 목숨보다 귀중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산하는 빛으로 깊이도 새겨주는 아 공화국의 깃발이여. 열렬한 사랑과 정이 빛발치는 저 깃발 아래 창가마다 울려나오는 노래소리 들으며 끝없이 걷고 싶은 새 고리의 밤. 국민의 웃음을 제일 국력으로 안으시고 우리 원수님 겪고 오신 천신만고가 만발하는 꽃으로 피어난 승리의 밤이여. 이제 저 깃발 날리는 이 거리에서 애국자의 숲은 더 무성하게 자라나리. 저 불밝은 집집마다에서 훌륭한 과학자, 체육인, 혁신자들이 자라 대를 이어 애국의 초석으로 위대한 나의 조국 더 높이 받들어 올리리. 가장 순결하고 성실한 마음들이 빛을 더해주고 거세찬 숨결을 더해갈 사랑하는 공화국 깃발. 모든 승리, 모든 행복 지켜주고 꽃 피워주는 강대한 내 조국의 깃발 아래 아 소중한 나의 집이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있다.
1: 리송철 씀 국기 아래에 우리 집이 있다.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의 방송은 김주현이었습니다.

0: 건설 부문 일꾼 집중 강습 2026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 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세존망 계획 수행의 첫 해부터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기 위한 거창한 창조 대전을 벌려나가고 있는 시기에 건설 부문 일꾼 집중 강습 2026이 13일부터 17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새 생활, 새 문명의 개척을 눈앞에 실제로 립중하는 건설 사업을 혁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집중 강습은 건설 부문의 모든 일꾼들이 전면적 발전기의 요구에 맞는 높은 정치 실무적 자질을 지니고 새 시대의 건설 혁명을 앞장에서 이끌어 나가는 유능한 지휘 성원들로 활약하도록 하자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강습에는 중요 대상 건설을 맡은 단위 일꾼들과 지휘관들, 설계와 시공, 건재 생산, 감독 사업을 담당한 일꾼들, 내각과 건설 건재 공업성, 국가 건설 감독성, 국가 설계 총국, 평양 건설위원회 일꾼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관 동지가 개강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에서 세존망 계획 기간에도 건설 사업을 계속 전개하여 국력 강화의 토대를 다지고 인민들을 새로운 문명으로 인도하며 복리를 증진시켜 나갈 때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시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전국의 단광 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킬 때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 투쟁의 주되는 영역으로 우리 국가의 줄기찬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는 기본 전선으로 되고 있는 건설 부문 앞에는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시대적 과제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건설 부문 일꾼들의 사상 관점과 일본세 실무 수준이 순간도 정체함이 없이 발전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대건설 구상에 의하여 전국적 판도에서 건설 전구들이 입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건설자들의 투쟁 기세가 높아지는 데 상응하게 방대한 건설 목표 수행에서 관건으로 되는 건설 부문 일꾼들의 역할을 제고하고 건설 사업 전반에서 일치한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건설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이번 강습의 중요성이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높은 사상적 각오와 열의를 가지고 강습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당의 건설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실무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함으로써 맡은 중요 대상 건설에서 선봉적 기술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나갈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강습이 건설 부문 일꾼들로 하여금 새 시대 건설 혁명의 핵심 중추로서의 높은 정치 의식과 전문가적 자질을 지니고 우리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과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집중 강습의 개강을 선언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건설 부문 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이 정중히 전달됐습니다. 이어 강습들이 진행됐습니다. 강습에서는 먼저 일꾼들이 건설 부문 앞에 제시된 당 정책적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구현해 나갈 때 대한 문제가 취급됐습니다. 강습에서는 건축의 정치화, 정책화와 함께 건설 공법의 엄격한 준수, 지공 역량의 질적 강화, 건설 장비와 건설 감독 사업의 부단한 개선, 건재 생산 능력의 확장 등 건설 부문 일꾼들이 사업에서 반드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요한 정책적 과업들이 언급됐습니다. 출연자는 일꾼들부터가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설계와 시공 운영 단위 사이의 3자 합의 강화, 시공의 질 제고, 공사 조직과 지휘의 혁신, 기능공 양성 체계의 확립에 주대는 힘을 넣을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건축 설계의 최량화, 최적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를 취급한 강습에서는 그 의의와 중요성과 함께 건축 설계 작성에서 경제적 효과성과 신뢰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들이 언급됐습니다. 강습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설계 일꾼들에게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정책을 현실로 그려내는 정치 미술가라는 감높은 칭호를 안겨준 당 중앙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소중히 새겨안고 설계 도면의 선 하나, 점 하나에도 새 시대의 사상과 녹, 약동하는 기상,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열의를 배가했습니다. 살림집 건설에서 조립식 공법을 적극 받아들일 때 대한 문제, 골조식 건물을 질적으로 시공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건축물의 마감 시공, 도로 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현실에서 그 우월성과 신뢰성이 확증된 경험 자료들과 결부하여 해설한 강습들도 청강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식이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을 우리 당이 바라고 전면적 발전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작으로 일조세우는 데 필요한 사상정신적 양식을 깊이 습득하며 강습들에 열중했습니다. 강습들에서 출연자들은 마감 건재의 품종을 늘리고 질을 높이며 원림 조성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의 건재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보기에도 좋고 견고한 마감 건재를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 건재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며 당 정책과 과학기술 학습에 힘을 넣어 원림 녹화를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세계적인 원림 발전 추세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강습들에서는 건설 부문의 일꾼들과 지휘관들이 건설장의 노동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비상한 책임성을 발휘해 나가며 건설 감독기관 일꾼들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당대회가 제시한 원대한 건설 구상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 나갈 때 대한 문제들도 취급됐습니다. 능률적이며 선진적인 시공 방법과 건설 재료들, 현대화된 건설 장비와 기공구들을 소개한 과학기술 편집물 시청과 강남군 종합봉사소 건설장에서의 보여주기 사업 질의응답도 건설 부문 일꾼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전문가적 자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집중 강습을 통하여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 사상과 건설 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전면적 발전기의 요구에 맞게 거창한 건설 대조를 힘있게 떠밀고 나갈 수 있는 전문 기술 지식들과 필수적인 방법론 묘수를 새롭고 폭넓게 습득했으며 당 중앙의 의도대로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건설 부문 일꾼 집중 강습 2026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대건설 전구들에서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 새 시대 건설 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하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열의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청년 중시를 우리 당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 시대를 들었다 놓는 기적과 위운을 창조해 나가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고 계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불후의 고전적 노작,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김학명 동무는 청년 대군의 무한대한 힘을 발양시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 오시려는 절세 위인의 틈틈없는 의지가 노작의 구절구절마다에 역력히 오려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노작에서 청년들이 당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 발극대가 될 때에 대한 문제와 청년동맹 창업조직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일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청년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가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당의 령도 따라 주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한 역사적 진근길에서 청년 전위의 용적 기계를 남기고

0: 없이 떨쳐 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는 세상의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정말이지 러작의 구절구절을 되새겨볼수록 청년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또 메고 나갈 주인공들로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우려와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1: 위대한 오보이의 그 사랑 그 믿음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어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각도 사회주의 애국 청년이라는 부름을 가장 감높이 가장 영예롭게 빛내이며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청춘의 기상과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황명성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아래 오늘 우리 청년들은 시대의 영웅, 창조의 고인, 부강조국 건설의 전위투사들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생을 낙으로 여기며 조국의 부름 앞에 충실하고 사야 집단 앞에 성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청년 중시 사상과 위대한 용도, 크나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 그 어디를 가보아도 애국으로 청춘의 삶을 빛내며 하루하루를 위운의 군문자로 수놓아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평양시 안에 120여 명의 청년들도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처소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정부들로 달려나갔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비독감 비풍의 사회자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혁명의 전해들로 더욱 억세게 성장하는 애국 청년 대군이 있기에 이런 청년들이 당의 위협을 억척으로 받들고 있기에 우리 혁명의 명맥은 끄떡없으며 위대한 강국의 미래를 향해 질풍쳐 나아가는 사회주의 위협은 영원히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된 제13차 베이징 향산연단에 참가했습니다. 안정에 관한 공동인식을 한데 모아 안전관리를 함께 추진하자 이런 소재로 열린 연단에는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의 대표단들과 전문가,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 단장인 국방성 부상 김강일 동지가 17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일으켜 나가려는 것은 인류공동의 염원이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온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그 초동 세력의 날강도적이며 무제한한 지정학적 담력과 힘의 남용으로 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심히 흔들리고 있는 속에 조선반도 지역에서도 핵을 공유하는 침략적 군사 블록이 확대 강화되고 핵 사용을 전제로 하는 각양각태의 군사 연습들이 공공연히 자행되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선반도 정세가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오랜 세월 대조선 적대시를 변함없는 국책으로 삼고 핵전쟁 준비 수준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무분별한 정치군사적 대결 책동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최고법 헌법에 의하여 고착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우리 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포악한 흉심을 가지고 있는 적수국들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방위 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 도수가 극대화되고 대결 책동이 날로 적극화될수록 우리 공화국은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수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해 강화해 나감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세 격화의 근원을 바로 보고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목소리

0: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민주주의 있는 공화국은 정의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설린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조선민주주의 있는 공화국 국방성 대표단 단장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장을 만났습니다. 담화에서는 조중 두 나라 군대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호상 신뢰를 증진시켜 실질적인 협조를 확대하여 쌍방의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며 국제무대에서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신군국주의의 경향을 반대하기 위한 협동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 있는 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은 제14차 중국국제국방전람회장을 참관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가 차린 연회에 초대됐습니다. 다음, 각지 농촌들에서 벼가울이 시작됐습니다. 당제 구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조년마다의 애국의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전국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훌륭한 결실로 맺어지었습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 데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영농계획을 면밀히 세운 데 맞게 그 집행을 위한 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확고가 그대로 실수확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모를 바꿔 황해남도에서 가을거지 순찰을 바로 정하고 용량과 소단을 총동원해서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안군과 배천군, 재령군 등의 농업근로자들이 여러 용농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 맞게 노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포전별, 필지별, 품종별로 이삭팬 시기와 여문율을 따져가며 매일 많은 면적의 벼가울을 해제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농촌들에서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늘리는 데 조력하면서 곡식이 잉는적적 제때에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작물의 생육 후반기 비배관리에 힘을 넣은 문덕군과 속천군, 평원군에서 논면적이 많은 지역에 비호종합수확기와 뜨락도루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들을 집중 배치하여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을거지와 나달털기 준비를 착실히 해온 황해북도에서 벼가울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사리원시, 황주군, 동산군, 은파군의 농업근로자들은 포전들의 물대기를 선행시키고 벼베기와 단묶기 등 공정 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에 떨쳐나선 평안북도 개성시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수확고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면서 가을거지를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1: 전이민적인 진군 기세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 기계공업 부문에서 새로 일도서는 지방공업 공장들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 제작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계공업성에서는 지방공업 공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척되는 데 맞게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건설기계 공장에서 직장별, 작업반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이면서 지방공업 공장들의 설치할 승강기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평양 채굴기계 공장과 사리원 보이라 공장에서는 생산 조직을 면밀히 하고 공정 간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을 예견성 있게 세우면서 지방공업 공장들에 보내줄 식료품 생산 설비와 보이라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건설위원회 랑랑 건재기술교류소를 비롯한 제작단위들에서도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으로 각종 지구 장비들을 창안 도입해서 설비 제작에서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선경 칠감 공장의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의 더 많은 칠감을 보내주기 위한 증산 조력 운동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당제의 9차 대비 결정 관찰의 초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현장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한편, 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려 각종 기능성 칠감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시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원료로 질 높은 칠감을 더 많이 생산하며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는 데 모를 받고 정업원들의 새 기술 창조 열기를 고조시켜 아크릴산 생산 능력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설비 현대화와 기술 개조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설비에 정통하고 기능 수준을 높이도록 현장 기술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앞선 경험들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촉매 개발을 담당한 기술자 노동자들은 적극적인 탐구전으로 자체 실정에 부합되는 촉매를 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칠감 생산에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료 수송관 노드를 개조하고 성능 높은 설비들을 증설하여 생산 능력을 끌어올린 배합작업반과 화실 구조를 실리적으로 하여 석탄 소비 기준을 낮춘 증기작업반의 성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합성작업반의 노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정류탑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원료 투입량을 늘렸습니다. 과학기술을 단위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공장의 기술집단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지난 시기 칠감들과 대비 분석해보면서 백색도, 립도 등의 기술 지표들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목적 지향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결정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집행할 책임감을 안고 생산 정상화의 동움을 기운차게 울리고 있는 선경 칠감 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은 높은 생산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조국의 부강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온 나라 여성들의 강렬한 지향과 열망이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진군길에서 더욱 승화되고 있는 속에 남포시의 많은 여맹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용약 진출했습니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훌륭한 가풍과 국풍을 꿋꿋이 이어 애국 중심을 바쳐가는 이들의 소행은 당이 안겨준 여성혁명가라는 고귀한 부름을 빛내는 길에서 삶의 영예와 보람을 찾는 우리 여성들의 아름다운 인생관의 발현으로 됩니다. 항구구역의 여맹원들이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운 어머니 당의 숭고한 후대관을 깊이 새겨안고 학생 신발 공장과 가방 공장 등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향유의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스스로 자각하며 와우도 구역의 여성들은 학생 교복 공장과 몰림 사업소를 비롯한 일터들에 보내줄 것을 여맹 조직에 제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융성 번영에 적극 기여할 일념 안고 증산조략 운동으로 들끓는 생산 현장으로 자원한 여성들의 소행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17일 남포시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축하 모임에는 관계 부문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는 전세대 여성들의 애국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당이 부르는 곳으로 진출해 나선 여맹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모든 탄원자들이 당정책 관철에 헌신하는 견실한 애국자가 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을 따르는 길에 인생의 감 높은 영광이 있고 가정과 후대들의 행복이 있으며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터마다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이룩해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신심에 넘쳐 보람찬 혁명 초소로 떠나는 탄원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0: 인민들의 건강 장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요라의 진정을 기울이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누리고 있는 수도의 전시공 노자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시 서성구역 상신동 82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리선녀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성구역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과 가족, 친척들, 인민반원들의 열렬한 축하 속에 생일상을 마주한 노인은 죽정을 금치 못하며 경의하는 원수님께 담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막벌이꾼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진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그는 해방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애국의 호소를 받들어 세조국 건설에 앞장섰으며 준엄한 전화의 나날 전쟁 승리를 위하여 헌신 분투했습니다. 수십 년간

0: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한 그는 자손들이 귀중한 저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적극도 밀어주면서 훌륭한 혁명 선배, 조향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변함없는 자세로 당과 혁명에 충실했으며 자식들을 잘 키워 저국 앞에 또다시 내세운 그를 전국 로병 대회들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셨습니다. 장수자로 인해 가족 친척들은 당의 사랑과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전승 세대의 덕과 정신을 이어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찰을 위한 오늘의 정진군길에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1: 지적 소유권 부문 전람회 2026이 폐막됐습니다. 전람회 기간 지적 소유권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적극 공유되고 지적 재산의 창조 및 유통 분위기가 고조됐으며 지적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폐막식이 17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전순국 동지, 관계 부문, 출품단위 일꾼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과학과 문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단위들의 상장과 평가 증서 등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내각 부총리가 폐막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지적 소유권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목표와 방향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새롭고 의의 있는 결실을 이루어내므로써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0: 리경선 퇴역군인 사업부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청년 간부 대표단이 성흥혁명 사적지를 참관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던 사적지를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조정 도나라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성전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전투적 우위를 굳건히 다져온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저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등을 참관하고 우이탑의 꽃바구니를 진정했으며 평안남도 안주시, 회창군과 개성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을 찾아 성묘했습니다.
1: 러시아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15일 우크라이나 당국의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국민들의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나라의 키예브와 기타 도시들에서 항시적으로 사람 사냥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신나치수 분자들은 그 어떤 호출장이나 공식적인 초모 문건도 없이 남성들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전선으로 내몰고 있다고 하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여성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0: 태풍 25호가 16일 괌으로부터 동북쪽으로 600km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세력이 강화될 전망이며 일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병선 함영희였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으며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28도씨, 해주 27도씨, 사리원 29도씨, 강계 28도씨, 원산 23도씨, 함흥 27도씨, 청진 24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4도씨, 개성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청진,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에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7도씨, 28도씨, 신의주 16도씨, 28도씨, 해주 19도씨, 29도씨, 사리원 16도씨, 29도씨, 강계 10도씨, 27도씨, 원산 17도씨, 23도씨, 함흥 14도씨, 27도씨, 청진 15도씨, 23도씨, 해산 7도씨, 27도씨, 남포 17도씨, 29도씨, 라선 15도씨, 24도씨, 개성 18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북부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듬이다. 우리 민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언제나 깊이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외하는 존중운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나라의 명당 자리들마다 일떠선 문화종소 생활 기지들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유원지 총국 과장 천수영 동무는 훌륭하게 꾸려진 문화종소 생활 기지들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대할 때마다 경외하는 정기소 동지의 끝없는 헌신의 세계가 오래와 가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난 10여 년간 나라의 곳곳에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종소 생활 거점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에 바쳐진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헌신과

0: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용남물놀이장이 건설될 때에도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을 찾아오시어 자신께서 구상하신 것을 직접 구림으로 그려주시며 물놀이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셨고 문수물놀이장의 형성한 만도 무려 113건이나 도와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양덕원천 문화휴양지와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를 비롯해서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그 오리를 가보아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심열가로고가 깃들어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우리 국가의 눈부신 발전상을 체감하면서 더더욱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되는 것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끝없이 아름답고 창창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1: 기자와 만난 중앙동물원 책임부원 박성우 동무는 언제나 이민들의 기쁨 넘친 웃음소리가 한껏 넘쳐나는 중앙동물원이 오늘과 같이 훌륭하게 전개된 데에도 이민들을 위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과 헌신의 세계가 뜨겁게 우려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오늘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다 감탄을 금치 못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서는 우리 동물원의 정문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하신 용도에 의하여 꾸려진 것입니다. 동물원을 개관하던 나날 정문 형상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고 했던 설계가들이 고충을 헤아리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의 정문이 있는 위치에 본관을 꾸리면서 출입구를 보마가리 모양으로 재미나게 형상할 때에 대한 기발하고 독특한 형상 방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개 동물사들의 외형을 자기 얼굴이 살아나게, 특성이 살아나게 생동하게 형상할 때에 대한 가르치심도 안겨주신 우리의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그토록 훌륭한 동물원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다음에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동물원에 많은 선물 동물들도 보내주시면서 끝없는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유로와 같은 사랑을 그대로 전해가는 용의로운 사명을 지닌 우리들은 인민들에게 기쁨과 낭만을 안겨주고 또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교육사업에도 이바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단중앙연휴회 제9기제 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화력탄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각지 화력발전소들이 계획된 석탄을 무조건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협소에서 집단주의 기품을 높이 발휘하면서 더 많은 석탄을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전송청년탄광 8갱 서운철 재탄중대와 7갱 김혁청년돌격대를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소대별, 교대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이면서 날마다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직동 청년탄광과 룡대 청년탄광에서는 암질 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발파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예비 재탄장들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 힘을 넣는 한편 이미 마련한 재탄장 관리를 잘하고 막장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면서 하루 석탄 생산량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교소와 덕천지구 탄광연합교소에서는 굴지를 앞세워 전망이 좋은 탄밭들 넉넉히 마련하면서 석탄 생산에서 날마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덕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와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도 재탄장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탄상 조건에 맞는 재탄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막장 작업이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큰 힘을 놓아 석탄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1: 평안북도 림업관리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현대적 해군 무력 건설의 획기적인 진보와 발전에 기여한 함선공업부문 노동계급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 비우 석탄전선에 더 많은 동발나무를 보내줄 일념만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벌장마다의 좌지를 정한 관리국의 일꾼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동발나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방도를 찾으면서 대중의 생산 요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 림산사업소와 천마 림산사업소에서는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을 예견성 있게 보장해서 동발나무 생산에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동창 림산사업소에서는 기계톱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나무 비계를 확고히 앞세우고 개연인 동발나무를

0: 때 산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배인 박송남 동무를 비롯한 천막인삼사업소의 종업원들은 계획된 동발나무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윤전 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역전까지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운산 산림 개조 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사업소에서도 내부 예비를 최대한 탐구 동원하면서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려 동발나무 생산량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1: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황해남도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면한 가을 밀 보리씨 뿌리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안의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포전마다에서 사상사업의 위력을 증폭시키며 가을 밀보리씨 뿌리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한 영농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봉천군에서 포전마다 질 높은 유기질 비료를 듬뿍 내는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갖추어 놓고 품종들의 생물학적 특성을 따져가며 씨 뿌리기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과학농사의 다수화기 비결이 있다는 것을 명심한 연안군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적지 선정을 바로 하고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지역의 토양 조건에 맞으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우량 품종의 종자 확보와 소독을 비롯한 종자 처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필지별, 포전별에 따라 씨 뿌리기를 알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은율군에서도 안전한 소출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비층률과 적산 온도를 과학적으로 타산해서 씨 뿌리기를 일정대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의 풍부한 약초와 약재를 가지고 효능 높은 고리약 생산을 늘릴 때에 대한 강정책을 받들고 평양시안의 고리약 공장들에서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해당 다리들에서는 치료 효과가 확정된 고리약들을 더 많이 내놓는 것과 함께 개발 용역을 부단히 넓히는 데 모를 박고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생산을 늘이고 있습니다. 올해 시안의 고려약 공장들에서 내놓은 수십 종의 고려약들은 제품의 포장은 물론 그 양리적 효과성에 있어서 지난 시기보다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약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데 맞게 공장들에서는 설비들의 성능을 제고하고 선진적인 제조 방법을 도입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내밀었습니다. 평촌 고려약 공장과 대동강 고려약 공장에서 가치 있는 기술력 진안들을 받아들여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해서 낡은 설비들을 대담하게 갱신하고 필요한 공정들을 완비하면서 새 제품 개발을 촉구하여서 인삼 운행 인단, 환경 피 진통 익스 가루약, 용체 발효 단조림, 위장산, 가시 오갈 피 강장 알약 등 다양한 품종의 고려약 생산을 누리었습니다.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단위 기술 발전 계획의 핵심 사항으로 추려진 소성 고려약 공장과 영성 고려약 공장에서는 약효 성분의 배합 비율을 규정대로 하면서 안궁 우황 주사약, 만년 보솥 익스를 비롯한 효능 높은 약재를 만들어 이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동대연 고려약 공장에서는 모든 생산 공정에 GMPR을 실현한 데 맞게 제품의 질과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모란봉 고려약 공장에서는 설비들을 개조해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선교 고려약 공장과 보통강 고려약 공장, 중구 고려약 공장 등에서도 설비 현대화에 힘을 넣으면서 여러 가지 질 높은 대중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1: 다음. 최근 중국과 러시아, 몽골의 국경 경비대들이 국경 경비 협조 2026 합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중국 내몽골 자치구 만주리시 부근의 세 나라 국경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세 개국의 국경 경비대들은 합동 계획, 합동 수색, 합동 인계 인수 등의 과목에 대한 실전 훈련을 벌였으며, 현대화, 무인화, 지능화된 각종 수단들을 활용해서 국경 안전 장벽을 공동으로 구축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몽골이 앞으로 돌발적인 사건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능력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탁승철 리복숙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 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해 주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으며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28도씨, 해주 27도씨, 사리원 29도씨, 강계 28도씨, 원산 23도씨, 함흥 27도씨, 청진 24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4도씨, 개성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청진,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7도씨, 28도씨, 신의주 16도씨, 28도씨, 해주 19도씨, 29도씨, 사리원 16도씨, 29도씨, 강계 10도씨, 27도씨, 원산 17도씨, 23도씨, 함흥 14도씨, 27도씨, 청진 15도씨, 23도씨, 해산 7도씨, 27도씨, 남포 17도씨, 29도씨, 라선 15도씨, 24도씨, 개성 18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북부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 전반 해상에서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2일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5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받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 힘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록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오늘의 시대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거룩한 전함과 더불어 빛을 뿌리는 영광의 시대입니다.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시기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전년적 국가 부흥의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에서 빛나는 결실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인 실행 의지가 다시금 과시됐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적인 실행 의지에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혁명관, 인생관, 미래관이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놓고 우리는 주춤할 권리도 없고 외면할 권리도 없으며 그 무슨 조건이 지어지기를 기다릴 권리도 없다. 사랑하는 인민과 후대들을 위하여 당대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아야 하며 설사 온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무조건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투철한 각오가 우리 당의 실행 의지에 관통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 우리 인민, 우리 후대들을 더 높이 떠받드시려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강렬한 열망은 그 누구도 감히 옴두를 내지 못할 방대하고도 거폭적인 대업들을 결행하게 한 근본 원천입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배인 전태식 동지는 당제 구차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가하여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강령적인 연설을 받아안던 때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우리는 숭고한 리상을 향하여 또다시 투쟁에 걸개하였다고 이룩한 결실들은 소중한 것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가와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이 누려야 할 복리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 당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서라도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서라도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를 반드시 당겨올 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조남과 더불어 빛나는 내 나라는 제일 강대해야 하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세계에서 으뜸이어야 하며 우리 이민은 세상에서 제일 존엄 높고 행복한 이민으로 되어야 한다는 숭고한 애국 애민의 리상과 포부를 지니시고 위대한 기적의 새 역사를 수놓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면불어의 로고가 되새겨와 가슴 조져옴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0: 지금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진도상에서 한 구간으로 되는 앞으로의 5년을 보다 훌륭하고 보람있는 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더욱 몰라보게 장성 발전될 우리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줄기차게 일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던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열정에 넘치신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더욱 몰라보게 장성 발전될 우리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이는 조국과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위대한 애국자이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만이 지니실 수 있는 원대한 리상이고 강렬한 열망입니다. 이 땅 위에 인민의 천하제일 낙원을 기어이 일도 세우실 의지로 경의하는 그이께서는 오늘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한 건축물을 내놓았다고 해도 내일에는 반드시 이를 능가하는 보다 새롭고 선진적인 창조물이 태어나야 한다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여명위원회 위원장 한혜순 동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줍니다.
2: 나날이 늘어나는 희한한 창조물들과 함께 난관이 겹사여도 변함없이 더욱 뜨겁게 실시되는 인민적 시책들과 더불어 경리하는 청비소동 뒤의 사랑은 생명수처럼 흘러들고 있습니다. 농업 근로자들이 세계적 숭망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실 별같은 일념을 안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농촌진흥의 새 씨를 펼치시어 훌륭한 농촌 살림집들을 곳곳에 일도 세워주고 계십니다. 나라가 어려운 속에서도 매일 당에서 보내준 젖제품을 먹으며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식들에게 산뜻한 새 교복과 책가방, 학용품도 부담없이 안겨주는 어머니 당의 운종을 새기며 온 나라 부모들이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당을 따라 언제나 변함없이 한 길만은 꿋꿋이 걸어가는 인민에게 이 세상 제일 좋은 것은 다 안겨주고 싶으시어 그처럼 심혈을 기울이시는 자애로운 오보이 그 로고에 온 나라 인민은 격정을 터치고 있습니다.
0: 지금도 어디서나 부단히 새 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현실을 대할 때면 인민을 위한 대건설 전구들을 찾으실 때마다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을 보다 선진적인 곳, 보다 혁신적인 곳, 보다 독창적인 곳으로 되게 하시려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경리하는 청비소동지의 전기하신 영상이 숨엄이 오리옵니다. 자강도의 온화한 살림집 건설장을 찾으시어서는 사상이 일색화되어야지 건축물이 일색화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해당 지대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얼굴이 살아나게 하면서 반복감이 없게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 참석하시어서는 우리 농촌 우리 축산의 발전 방향을 구워줄 새 출발점 혁신적인 기준을 개척하기 위하여 시작한 삼광축산농장 건설의 목적과 그 중대한 우위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존영을 먼저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는 것은 우리식의 전통적인 발전 방식 발전 법칙이라고 이를 농촌 건설과 지방 건설에 유기적으로 잘 구현해 나갈 때 우리 당의 새 시대의 농촌혁명 강령과 지방발전 정책 실행에서 보다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귀중한 말씀도 주신 경리하는 청비소동지.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을 찾으시어서는 우리의 건설사업이 철두철미 미래에 대한 개척으로 되자면 새 것과 발전에 대한 부단한 지향성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었고 라곤군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 사업을 현지 지도하시면서도 같은 사명과 영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산간지대, 해안지대, 골방지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부단히 새로운 곳을 도입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지방건설 정책의 중요한 요구이라고 하시면서 건설 부문 전반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해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록을 창조하고 끊임없는 갱신을 안아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새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어서는 더 높은 기준을 목표로 하고 경제적 실리성과 효과성, 전망성을 최대한 보장할 때 대하여 가르치시었고 또 온화한 병원 준공식에 참석하시어서는 중요대상 건설을 하나씩 완공할 때마다 총화 설계를 하는 것을 제도화할 때 대해 가르쳐 주시며 총화 설계가 있어야 좋은 측면은 적극적으로 살리고 부족한 점들은 개선하면서 부단히 선진적인 곳을 지향해 나갈 수 있고 한 번 한 번의 건설이 새로운 개척과 끊임없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루신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이십니다. 이 땅 위의 일도서는 모든 창조물들이 앞선 경험을 본받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제고된 현대성과 선진성, 독창성을 구현하여 먼 훗날에 가서도 선색이 없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리하는 청비소동지의 숭고한 뜻입니다. 졸세위인의 슬하에서 하나를 창조해도 완벽한 것으로 창조하는 법을 배우며

0: 국가 부흥의 당당한 개척자, 향유자들로 자라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들이 받아하는 특전 중의 특전이며 행운 중의 행운입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식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오늘 우리의 전진 보폭은 전리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나라를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는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만들고 후대들이 대대손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족을 모르며 더 많은 일감을 찾고 더 값진 재벌을 마련해가는 위대한 당의 용도 아래 이 땅 외에서는 세상의 부름없소라의 노래가 사회주의 찬가로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녀님의 경이한 영도 밑에 새 생활이 꽃피어나는 내 고향 내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 품속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행복을 반영하여 1954년에 창작된 가요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9월 18일 금요일에 러동신문과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러동신문은 일면이 건설부문 일꾼 집중 강습 2026이 진행된 소식과 당결정 관철의 전구들에서 현지 보도조가 번인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광천 닭공장이 전하는 새 이야기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경의하는 총기소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조언하는 기사들을 싣고 정치 용어, 혁명의 근본 원리를 해설한 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이 오늘의 현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고 그들 모두를 열렬한 애국자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당 일꾼들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 쓴 글과 대중적인 것, 인민적인 것을 항상 우선시해 나가고 있는 당 조직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이 제13차 베이징 향산위원단이 참가한 소식과 충성과 보답의 자욱을 새겨가는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들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자강도당위원회에서 지역의 교육 토대 강화를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는 소식과 남포시의 묘맹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진출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이 최우수, 그 명예는 부단한 개척으로 빛난다. 이런 제목으로 지난 10여 년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배출된 국가 최우수 과학자들의 고귀한 정신세계에 대해 쓴 글을 사진과 함께 싣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평양시 소성구역 상신동 82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전시공로자 리선녀 할머니에게 온종일인 생일상을 보내주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 청년 간부 대표단이 여러 곳을 참관한 소식과 지적 소유권 부문 전람회 2026이 폐막된 소식, 그리고 각지 보건직업기술학교들에서 높은 의학적 자질을 겸비한 의료 일꾼들을 육성하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